0: Kripa lobi di nardi Devrido la vimasa Deva chungla chikpa di Chembi deva tumasa
1: Chohun oshkla gongchinche chetra lenchana
2: Zatsi denbi nyankun chukpo namba che nambi shka kamsang. Tata che chukka sanshi nangshin bandan na chongun wokila longchin ji che chuk lianchen hekar melongshi bi lianchen di che chuk lianchen yin. Tengdi che chuk lianchen nang de donjib ya ji che chuk nang vi arjew rama ni shtogjul ji ba htemir tongji yin bi namba chi titar sanbar rga sanshi.
3: Di nangla chile zina kongwa tonggo yuanday nangshin jo bi jianji. Tani chiridna, ajamci chile shiwi ya nyungwi darshzi wamba, tazi chiridna hui jingde nani chiridna ngayi bihwiri. Choma thamci yang chiridna yang yuandir nangin jo bari. Ta ngayuk zimi cho sikunuki, shawar nangin jo bari. Jima tseka chiridna, gongwa niwa gino nachi. Wamba niki riri kui kanshil chime si ziyo ka, gengi chiridna niki riri gu kawa ke chiridna waka chime chi si gu chiridna abzik sukwai tangzindu. Warga chiridna reda yang hui chenda hui niki warga Reda diyang dang tina, azik chenzi wuk. Tu, niwaari. Simbaya na chirizina, ani tili amin chitra langwi chilzi tido wala. Di nangli chirizina, yang nangtun ziga, chong chong zika yang ani wuk. Tongwi na chirizina, jowu rama na gus. Zhi handi mantan di chirizina, ngi ghi songwe zi. Chiu songna, wana da chirizina, yabchen ki chirizina, chek yabchen lachin na ghanshi ki chirizina, tamu ga ni zika tanya wana. Tina chirizina, amin chukta jira tamu wana, da chiu songwa chirizina, chira khugu tizi tida. Yau rama na gu kwa zhin te se jiri. Han man tan de chire zina, kang song zi zina, kang te se v chong zi zi. Kang te se song de tengi kirgi chire zina, amen chi chire zina, nishe la ma kum bari. Amen na chire zina kirgi kum eka, ten u chong gu, hsa kan, amen kan, ma khe chire song, amen ti ma wang hsa tak tak ti vlong nu, di khol chire. Tani, niwa na chire zina, jigni chire zina kirgi hsa ti yung nu te chire zina, chik song yung e, ta kirgi hshikora song e ta, kang te se lakhtia chari ta chire zina, jo rama nagi chi nangan so yong do namo go nang to nyu ko tong wi na si nag chila do khi chung kar ji si hwa din kang ri ta si nyen si a men che ri shi ma kum ba si ti in do pi in di ma ni li si a ka ge nang tan tong do khu mo ta re di ge ko tun che re ser ji na si ta ni ta che re ji na a ha chi na gan shi ge che re na ni te so ra ta tmo ge che re na wa ka me ma ne re ti ji ka Tani chiridna ngatsika dhukhu siriyatidna jihana mantaris. Jihana mantaka yung chiridna chungi kartab khachikus. Yung chiridna chunga yung chiridna vatsungzi. Nganchi simbugu ilan yugur tatsu yung chungtang khachikus honera. Tani sumade tanga chiridna kirgi waka tseli gasungi galonglhagi chunga chiravis honera. Tani kirgi chiridna waka longlhagi kirgi maa chiridna longlhagi rikira. Tani waka longlhiya riku kirgi gartungi, sawayi. Tani kirga shukara nga sadaga dhwana nga. Tani yung chiridna shukara ryo rama naga kamdana yung chunga chenbu shikga chiridna yung. Daku ka kamdala yung chiridna chungi kartab shikga kama vasonzi yung tizna khala pansam tsokhi isi. Arir chenbu, kangri chenbu tasi isi guno. Ta aru kanchin dhiga waka tkhini dhita chiridna kirga vasonzi yung. Anyin si guno ke chiridna khtambi tandagra. Kangri tasi dhiga chiridna tkhini dhita chiridna kirga tandagra. Tengu wu tsong zizi. Tani kage chirna kong tu sigis. Aruu gu tuwa tuhne daytan. Khchik taari taari da chirna. Dana da chirna khzaatan khzikhungu tsukhda taayi wazig jiwu kaj. Tani kage chirna amengu rikshinda chirna kage maakhindari. Kage amengu khiyo meka. Amengu khiyo meela chirna da chirna. Amen maayin bi khzaatag dhugu chirna jiwu lonsi. Amen agunu gu chirna. Amen maati. Murgunu gu chirna khzaatag dhugu jini. Yangashi kuraa chirna wa lonsi. Tani gu chong gita. Арын гэчэрдэн ангэн амэн долэй сонэрча дааккэбдэ амэн маанээ цэгэс. Гаа цаадагдаг дээв нонзэгэс гэнэ. Тэгэн үйч онгэ кэргэ ривин ривэдэдэ чэрэдэн ахтонсэл авэ цонзэгэс нэ нандэн дэрэ. Нэнэ нэнгэ жээнэ чэрэдэн гэнэ тунгэрэ чэрэдэн нэва-нэва арыгэдэн шаваранжэн жуэ барэ. Нэгцэл дэху сэгэнэ кэ чэрэдэн арыгэранжэн жуэ барэ. Тэнэ уна чунгэрчэ хуэдэн гэнэ тэсэ нэн сэгэнэ кэ чэрэдэн шаваранжэн жуэ барэ. Kongwa sambara chirna jiwaaniga yuanday na hanji jiwapari. Amen chi rikshin maakum baas gunu chirna yuanday na hanji jiwapari. Ti du pindi maanyi zi. Tiga chirna runga gunu hu chirna amen maanyi zi gusi gunu rida. 지금 지난 강수를 주고 그 연된 때 태당 니와 안 되지나 소위 주고 그때나 네 연된 한 주에 되지 않지. 되니 안녕하세요. 다 그 슈퍼라 송이는 지르는 나와 그 다 겐가 다 가게 지르는 내 소문 탑가 슈퍼라 지르는 다 그 다 케멘티온 먹히겠다나 다랑 치티지 그걸 뜻을 지르는 먹는 티지 그게 진짜 더 안 봐라. 다 체리는 어디 있었구나 너한테. 세메 위 유튜브 채널에 강진 공부 용재진 너희 태태 권인스 하트 내피 속이신 지금 겐데 너네 대체나 세메치브라 세메치브 지금은데 다 잠지 그냥이 어 세메치브 다 잠지 그 도부터 다 해봐 잠지인데 대체 나와 그 니크든 나 그도 부치다 잠지 말도 매가 그게 잠지인데 대체 나 그도 부치와 무슨 치는 거와 그게 치든 니크가 찌든 거 해봐 너무 그게 더 그냥 잠지 어 다크 치든 나 트리 하는 만탄 대응 치든 나 니크든 나 랜다 등 대비 치든 나 세메치브의 그도 부치든 치든 나 다그스 찬다그스 너무 치르즈나 그게 나그스 데나 디그다 치르즈나 슈코레스 응이트지레 안그나 그거 그 아멘마티에 치나 스타득득 디브 노즈가 영 총통 전부 찍고 슈코라 치나 끈뜻스 근장 데에 송데 등스 다 그거 맹거르시 마키네 마케 체모데 치르즈나 강르드다스 아 끈뜻스드 치르즈나 강린 공부스고노 강리 삼부스고노 아 강리 조우스고노 시라시레 데나 끈뜻스레 강르가 조우 치나 뜻스라 어 끊었듯이 듣다 치르든나 르근친데 치르든나 아 용거그 치르든 르그지그든 당하네스 용지진스 그까 용은나 용거데 아 용거근 르근데 치르든나 르그티에지그든 당하네 그다음에니 치르든나 체리다 원동스 쓰라이모데 당다 치르든나 하테비스 아르파 크루트원 그 치르든나 나파 그 촉그 치르든나 지체데다 다크게 원동스 그스그노 에 나던데 다 트치기데 디네시나 그게 흐트부 어든트 치르든나 흔트 치르든나 쳔부댕게스 데이나데 송 치르든나 끈드스 럭티에 송다 치르든나 나빠그 쳇텔라브 농즈 그즈 군노 난덴데라 니게 너니 치르든나 냥이 까진 공아 동우이나 치르든나 연데나 아진 조 비젠데 아니 빠이나 휘징게 너니 냥이 비 휘레 선바 샤와라 아진 조 비젠데 아 샤와라 치르든나 샤와라 아진 조 비젠데 데 네튼 치우 선바레 실살 송들 데니 지와시 오치 아멘치스위 틀랑이 세군노 디 너나 치르나 총총스 끄스모가 드니 껑뜻스 체롱웨 껑뜻스 럭티즈모 치르나 체롱웨 대등다 치르나 드니 다 껑쿠 껑팽 그 치르나 맨 담질 디네 에 체롱다 치르나 맨바 그 치르나 어 맨바 키와 그 아 아멘줄들 하던데 대등다 아 나파 그 축 담지 치르나 다령 시비츠자 디 너니 동우이나 치르나 아멘다비 대등아시 리피 봉원음 랑초당 담브르지라 더 동우리 아니와이나 치르나 아멘지 응음처럼 요한데 응이스 통이 쳐줘봐 드니 선바이나 치르나 루강치나 시쿠라 치르나 아랑니스 쳐와 너무 그 나한테는 스모그 디그 동우이나 강레드나 로지르 깜비 체크는스 게드니 강티 야진 바비스 게스기니라 랑초이스 메뚜 포음비가 남브렌지스 아가미 카이 버칭 니위 응우슨 와클라스 소청 게스르 세와이스 게민 즈미 코리응강 세고노 겐드 니게 너니 치셀 꾸늘 했다드나 아멘 따브 대땅하다 치르드나 아 나파 그 풍우 담지다 응나티 나라 치나 랑투땅하다 엠브레지라와 뜻셀 꾸니 루지르르 깜비 치컹네스 루자 치크드스 아 루무 자 치크랑들라 치르드나 흑감 송노그스 치컹라 치컹 쩨우레 치컹 쩨우데 땅은다비스 다 그쪽 강지마 또 치나 하원 마레 브파원 마라 데노그 쩨응게 치르드나 뜨다비스 체크가 겨우 땅 총이 치르즈나 나파그 쪽거 리우들아 지지르 아 로지르 캄비 체크하네 게드니 흥티 에진이 장베 지다가 치르즈나 초 게드니 칸타라 초은 강가레 아 초은 강간데 아브다즈 체크한 지라카다 치르즈나 어 초은 강간데 하게 초은데 다 치르즈나 아브다즈 아 데 제타브 군이 아브다즈 그즈나 아 체세그 치르즈나 가멘치 코안데 치나 토르다즈 그즈 군이 그 동거 조샤그 돈 우무 치레트즈나 체스이가 가맹그 아주 강쟁그 라가니 치르든나 용 디니 용노그 체스이가 가맹그 치르나 커완도 돌당즈스 돌이 제스오 체스이 당즈 했다즈나 아 깨치게 대만이었스 아멘치 커와도 그돌이 치르든나 아 하테비스 아 르파그 르파치쿠 마르뚝 메누가 나파그 리우트와 같이 원리 다투다 치르든나 나파도 탐지다 다크 첨우즈 그냥 선즈 했다즈나 깨치게 대만이었드 치르든나 랑초가 남버지 선즈 아 랑초이 메뚜 폼비 남브르데 되오까 랑초가 메뚜 폼부 폼부니 침부 침부니 다치르드나 개개개 그분 어디스 아그나 치르즈네 그게 큰 간부 아 루자 차 감다노 위 차흥 겨우 아 누구도 못 다버리지 다 그게 치르즈네 와 그 초츠그라 메크스 다 그다 치르즈네 체세기 가맹 그 치르즈네 커완데 도르도노 위 정그다 스케치 되니라다 치르즈네 리치랑 초네 그남르기 다지 화르나 치르즈네 차흥 간부라 다른 치르즈네 랑초 그 메도 카르당네 다버리지 그네 영어 화르나 치르즈 회진 죽지나스 아가미 카이버 청거스 슝그 치르즈네 와클라기 칸데스 메토 담치 치르드나 니마탄 용문나 치르드나 니마고 오스라테니 칸제고가 용문나 치르드나 다와고 오스라테니 칸제고가 원청 와클라게 치르드나 흥게 메토근데케 고나 니마라 다와고 오스르게 치르드나 만니게 칸제 메탑게 뜨끙게 칸제 탑게 드드나 아가마 오문디마게 크나가 치르드나 워름게 칭어종데 했던 거 푸즈 치르드나 뜨토르동동게 띠가 즈그마트 카게다 치르드나 와클라게 메토근데 카히 동아데 세르그네라 어티네다 아가마에는 제마레 제마그 가능나 중원우거 버창기스고노 버름그 청데카그 니피 샤피 템비 아즈그지탄우거 제지름 앙우성와클라스 앙우성스고노 치르다 남카비니와지 어 남칸데 치르나 쳇다브레즈나 와클라게 치르나 흥타브레스 와클라게 흥타브인데라 소창 기스르세와이스 다크데 치르즈나 와크 탄점당지오크스 아 와그라 무슨게 치르즈나 콴데라스 아 아직거게 치르즈나 아 아직거게 치르즈나 소청데다 치르즈나 끝남브세와레스 아 헐나 치르즈나 공무 난카 아무싱 가야트화 톈텅게 치르즈나 콴영데라 치르즈나 아직거게 통화카르던데 타네다 치르즈나 흔트 세 세와레스 다 랑푸 치르즈나 끝남브르게 이다르스 게밍즈미 코링가스 디그 게모 고이다게 드지레 디그 게모 고이단 디그다 남마스고노 사지라 사지 쳔부고 코라 코링데 담지다 치르드나 끙기지기 죽고 즈노 아 넌든데 근데 회이나 치르드나 제마게 청그 아 가능하 정도 그럼 그 청가게 치르드나 메뜨고 어 와클라게 치르드나 아 담만데 치르나 카시기 죽노 드니 치르드나 그거 와 그 안고성 치네 아 너무 안고성 남카게 치르드나 넌든데라 치르드나 쳔부고 지나 치르드나 가지크르 그 청하긴지 안데와 뜻하고 그네 다 치르드나 소조라 다 급다 치르드나 차크지 치르드나 요 그즈노 다 쳔청도 치르드나 어지크르 그 쳔청 원바진데 아 나빠게 츠고 담지 그라 아른 그 치르드나 소청도 치르드나 원고 그스 아 나 치르드나 안원치라 티나라 치르드나 와 그 아른 게 호이나 홀구 제가 손에 모이나 치르드나 몰구 제가 손에 너무 그냥 손지 다 가이 점등도 치르드나 콩네 어느 마트 브르 치르드나 칸이 그 개모니 치르드나 콜송지 그스 그노 넌든데리 드니 갱그 셰크 증게 지르드나 레와노나스 앙우성 와클라스구노 칸드고 응우성 성미 지르드나 와클라스구 근데 니와 메크 디노니 치드나 휘레 그게 치기나 치르드나 휘 니스그 지게 불로느라 치기나 치르드나 가마그 카그 버 증게 치르드나 와클라가 메뚜 카시와 뜻다비 치르드나 가와당 치 랑소다라 때 휘인 적거느 아니와나 치드나 테무 응우성 성와 흐친 메바 가야 도희 남칸데라 치르드나 거지크르지 청완데 치르드나 타크시 요노 타칠르 요노 데히지 체스노 치르드나 요 나빠게 초코 치르드나 랑소 달라와바 너무고 고니 당고게 디그 나튼데 모레데네 오치 녀그 젠시 훌루카 몽부게 나니 치르드나 디죽게 젠데 그게 휘 뜨뜨고 고니 탄도노 마토 조샤게 뜨는 오만데 치르드나 타메크 테나 디죽게 젠노게 좀 센데리 Huluka shimandi chirizna ajina rangi ni shenazi tsikung kungi chirizna tsikung ajepuke tsama adomtana chizire tizna adawu ngipi khwiri lojir kambi chikung na ketin khang ti ajin bapi kechik nila lang tsui meituk pombi ya nambran zi sikunu kenka dawi tsita kwa pari tenuk chonga Huluka ndi chirizna ajina su chirizna adawu ngipi khwiri ti nana yang chirizna vjen chirizna huijin uka kirgi huijin ka nani chirizna mangvi khwiri хуй энийг ян чэгөө га кэгэ чигний чирэдэнэ агамаг каг вэрм гэ чэн дигэ чирэдэнэ ваклаг мэтгэнд нэ тэмнүра цамь үдис чирэдэнэ амуу шин сай наан кала ажикэр чи чирэдэнэ чэн асэва жинт сучэн гэ чирэдэнэ гэсэр сэва андамуг чирэдэнэ ажи энийг гоо гэ тэна ян чирэдэнэ хэжэн гэ нэ чирэдэнэ мангви хэ гэ ян ок тим мэсэн ди нэ тоо чирэдэнэ зэгчэн гэ ян ок лангцу мэтг гэ зэгсэ гой даа зга лангцу и мэтг помбоз Kena chirizna, tigda warni chirizna maadhi zi, langtsu yi meituk uta zi, napa thamchik langtsu nda chirizna meituk kizhik su koi tanzi, warga tigda maadhi zi, maadhi vii zi kichin chi jenri. Da, tamdi chan jenba ki jen maikha ziri. Tui tungu re, tani uchi aniwa shi, 아니면 아멘.

지 응음 차례 위원들 능이스 통이 체조 바드지 오늘아 근거르가 난 이자이스 아그바 동년 진비야만 담치 여른친 땅 총벌스 근기 때르디 다득 섬 근거지 비 담배영스 나응이 뭐 정위리스 제반데 이 도군도라 모차터리 강아지 강스군노 개발들 니가 고든 체들에 되나 강기스고가 네 지다리 아 근식 스식글이라스 아 강거스군노 아멘식군리다 다치 군이 강칭기치르나 루기트니 랑노가 아멘터리기트리지 스식글이라르 화나스 아 지우 스즈근린데치르나 지 특동리 다조스 아 맹거 코아트 즈게드 치르나 특송리 다조스 나왔던 차라소히스 니와자츠라 아 니와자츠 아는 거 치르나 리쟁거 지우 다음지 그 치르나 슈근데 아노 정 치버시에 비스 니와자츠 등어된 비스 아 급한데 드지르 다 니즈게나 치르나 그 너무 그 거를 망하여서 그가 지와던 나와던 아가와던 아급아 치와던지 너무 그 치르나 망하오 드지고가 언더 따위 치르나 니위 니와자 그 치르나 급한데 드지르 동네인 준비하면 니와자가 급하치르나 크자와니 동네에서 그노치르나 크자와니라 크자와니니 치르나 진바 스느게임바 스엠브르셰비 아니엠부터 강레이트즈나 가멘드스 아멘드 치르나 휘지그나 치다브레이트즈나 담비 하치 엠부치당 치르나 다그스 테나 치르나 담치 엠친당 다나 니 치르나 곰축즈그라 안직든드나 흔트 곰바 안유 담치치 나니 추드지르와 너무 그냥 곰축드데가 대타비치나 담치 아 담비 하치 름부치 당다버치나 니크든네 코엄바 추그드지르와 너무 그랬어 대누구 정그다 치르즈나 겐기 헤테르르시고가 단 루아리 뜨고 담치 다 치르즈나 머가와 메크드 끝나가거스 루아리 뜨고 치르즈나 샘친 담치 다 치르즈나 늘아가거 대야 가위 치르즈나 헤테른조 왕즈 챔보레스 왕즈도 챔보르치르이스 아 아멘티거드지르 그것도 슬리숑이 치르즈나 아멘디그 나빠게 추타드 다급다 치르즈나 그 일어랍드 섬그지 당즈 그르치 치르즈나 그 리그 아 나스기 뜨그지 당즈 그게 치르즈나 리그 치르즈나 네 탐치 치르즈나 섬그지 당즈 대나 다급다 치르즈나 나빠 탐치 치르즈나 랑초 당다니 아 능게 치르즈나 돌룬데다 컨송즈 아 그게 치르즈나 얼우게 치르즈나 시인데다 섬송즈 그게 그노 난던데리 근거지 삐땐은 당이 뭐 정하빌리지 또 레츠미지 참고거스 참고노가 좀 센치시를 뜻에나 끊어오거든 나빠그 축거스 아 건거스구나 나빠그 축거라 나빠그 축거지 기후 탐체 그 리더 하나씩 거동스 안원첼라 디나치르 난 디션 흑다나드과 아 쥐엔카치과 너무 즈그니 손에 메테크스 다크브 그 흑금들라양 뜻에지리 아지빠그 리그 아지빠그 덤버리리라즈 디나치르 나르빠그 살흑망가 티그 살흑 차르리양 뜻에 Chimuzikul songzizna, dangi mu ching vili ra, darngawari. Darngawari na chirizna, kirke adi garib ghanshik ma ra, tina niwi chirizna, umu thamche na chirizna, dothag vimu ra. Dopi thag chirizna, dopi hi yin kamna wunu guch. Dothag kamna yonu guch chirizna, umu zima thamche ka, gudung ka langchuk ka zivaan diyong chirizna wa ka, ngu chayi ka chingizhik tong guch. Тэшүх жүнлэдэ ихсэгүнэрэ дөлхи өмө тамчэдэ чирдэнэ ни тамчла чирдэнэ дөчх тэн кэнгэ чирдэнэ кэчү ажэра о тэтави чирдэнэ чив жигтэнгэ сэдэнгэ чив тамчла чирдэнэ дөчэн чухандэ жиршэпи дөлхагэ өмө тамчэ кэ чирдэнэ диванды ян чирдэнэ хсыжинэн дөнгэс хсыжинэн чэрсэн кэчү чирдэнэ нгуцай а дычива кэ рпагэ тэмэнд дмуй хазграт нолэ ана ангэнчэ напарэ кэчү тэхэн чэвэжинтэ чирдэнэ дугмэ бад мозэра Тартата личи лангцо жине мэце диг арпаг тэмэрэрэра чэрэзнавак дэмузу яг тэзида чэрэзнавак долаг уму тамчэ зу ну цай качэнгэ гэдэн гэдэ гэнэ Тэстави ли дэ кэнгэшэ гэгэзна та кэнтэсэн нэ юнэ гэ чэрэзна гамэнг та чэрэзна шинэрэс Тэ нэ гэ чэнгэ тэзэ чэрэ Тэ нэ гэ чэнгэ тэгэндэлаас гэнэ гэ чэрэзна Аменчи аригшэ аменчи нэ суарх нэ сэгэнэ суарх нэ дэла жэва нэ Тига нита чирдна тух бэрэн дуба. А тэ тух шуу нэ чэ тэла кивэрэн дуба. Тэ тавэна тухэн дуджи. О тэ тавэнгэ гуныда чирдна нэнгэ амэнгэ рэгшэн дэла чирдна тух шуу нэ чирдна тэла кивэрэн дуба.
안드 탐치라 영치르즈나 키응오라 아 투식 그 전에나 탐치라 영치르즈나 무사데르 그스 데이나데 치르즈나 연든 강르 나리 치와다스 아 히은 치르즈나 강르 나리 치르즈나 좀 봐 너무 좀 메크트지다 치르즈나 강르 크게 영치르즈나 그래트 강화등 된 봐 너무 그치르즈나 강 쓴든 거 가지노 나한테들에 드네 우치 연행 가진시 공화 동물아 니와 니가 치르즈나 연대나 좀 줘 비젠지 선바라 지와 니가 치르즈나 치회르 Kholuka jikmudu khu ndi chirizna Nyangg meilongga li tungu nangni shen nungu chirizna Jia chiyi jendras Yung tongjin sorunga gui nangni chirizna Pishunga jengi nangni Ngomtsir pishunga jengi rimari Gangri khaang tili yuka Gena chirizna tong yinzinga jendri Jengi nginzi tumuri Shuni uchi Sambashi Sambayana chirizna ruu kanchina rangni sisi chewasi gunudira Dela chirizna Tongti rukhi chiwa sevis Tadil manga rachina rungru tukadenzi ajevi nikki chetris choyna zgmar jen zgun kanga to ra kanga ram nulis mti tag chans shivi ri tsum sa sung wi in den shil chikhil le che dalis anam ti osir odin ta chalis angun chi la ya lang chin chwa che tangs chiwa kanga ra sag din sa pa yis thol chu chukhun dis ad tang mer tag galen da gis shukhwa nge shin zam na ti kang thong gi ten ma pham chis Ravara nechi huaymu chamjiga chukhi lagsur levzhanzi. Khzupra nimanu khurjira javi shabtila salamanzi. Zata kaya adunga sayshilis, khzivi chanis, kwaanyi leishi sashchul jimis, dobdina marsira jila oos yunu gandhi. Tandu shungliwa ku dheji khatsgezik kaga. Kanduga jimtsan chiraytadina, kagetsgezik dun ramu chiraytadina kuwa dhugindi khetriwanzi. Tino chonggu tsikla kani na chukha. Kongni shechu chiridna vijigni shechu, jigni shechu chiridna ngana yungwe Tumuzi kogo ne chiroga, deyong chiridna nyang kastonyum chepri janzire kage Onan diga kotun chazire tazina Uchi vijigni yaran rejig Sahchul ji amii tazi yoga Da mankhen sire tazina Sala chupi gung sire tazina jow rama nari Jow rama nagi da chiridna Htamda amii zi uut zi gondar, gongsi kutamda Tungte rukhi chwa sayedin zi gondar Geni maka da chiridna Kwaanyi lii sikunu dii wadada chidna tamda maankhen siri zina joo rama naris. Amaavi yil kaanri zina htubtang dambis marsira jila oos. Marsira jindu chiri zina kaga hpaga chanwaaga khandukunda chiri zina amarshang serun rin ra. Tienu chonga chiri zina zhiga jiwo ri. Zhiga jiwo siri zina hana mantha riz. Hana mantha nalada chiri zina gongsi ji tsukde taga amezuz. Taan diga nangli chiri zina jimtsinna suu chishakun ri zina Aruwa kanchina se gunanda kirgaya nesaga chirizna yitane nenata chirizna ikhangar kwa ziris. Anganchi kirgaya chirizna tisi nesaga yitane chirizna taa chiyo khutubtang da ambis marsirga jiwu chochi chirizna waka yongzhi lagantila jikwa jinta tira chiray onzis. Chiray ona taku uchi samtun tamchin dhubsongzi tili chirizna gendul kanchunga chirizna gamanchi chirizna arig tamchin lang. Tini khachik naipi tuk tamchin la chirizna angar lichang langchu da ambri chiray gawanda chirizna thawka jikdaanzis. Tēnā tākabda chiridina, tā shikura chiridina, rūu kāngchenda chiridina, shikura rāngne chāgu gāsi. Rāngne māchāna chiridina, dā uchi jēmbā zhigni sātukhni wāku, nyukhjidna māri, kharga nī tani tā chiridina, kharga chī ewa zhirisi. Khwarna chiridina, zāmba nātā gā chiridina, jwankhāng dāsi. Dā kāngni chiridina, jīna ebka tādina, tsū māmpam gā nāmni chiridina, jīna tā ebka si. Māmpam āyantsū gā chiridina, rāwān jīnāni kharga jīna tā eishāng arukhā zhirisi. Tani jinata chiridna ziga, yaka, zanga, jenga Gaisa sa jela pina chiridna ta kriga kamjira Maiga, manziga, maiga, majenga se gunu nantandari Ta khuy guni tandari Zamba nati kantungi itil maampam tsi ravna neji itil guga Yon khuy chigiga shena chiridna chamjiga choma Ta chenbu chamjiga chiridna choma khwaimu se gunu Ndiga chiridna namanda zijiri Di namanda siridna chamjiga rangnila yikhinta chukhuyis Lukhi solmu kuna ga chiridna argaju maartuk chiridna jemba Jiu sidh gara chiridna argnama chukhuyis Ta lhamu chiridna huaymu ga chunga namanda chiridna Seadhu aganga tizna chamjiga aganga Ta maartuk chiridna jemba maganga tawariis Dinata chiridna di namjin hui di namjinta chiridna Gamanchi chiridna arga natsukha chiridna zombiis
아루 강진 대응 치르드나 아 뜻은 네 사기 치르드나 사드는 이 치르드나 네 주마르도 아 사차 잼바는 치르드나 치르나 매우 그것이 그놈 너네들이 대누 정기다 치르드나 아 참지껏 또라 시정 치르나 그녀면이 와라 뒤 정말라 치르드나 덕그른 좀 비치우 아 닉든 게 치르나 박스나 치르드나 매우 그것 후이 뜨나는지 들리치나 거지르 제이시 아트 살라면 되우까 콜로그 지르비 치르드나죠 다른 치르드나 스르치 콜리지르 제이 치르드나 응치 콜리지르 제이 너무 오게 치르드나 콜리지르 제우 응아 치르드나 자 그렇게 일하신 분들이 아 띠기 찬이다 치르드나 콜리지르 제우 드세는지 콜로그 진루게 치르드나 제우 그 샤틀레니스 아 공화가 강티니가 샤브즈노 공화가 시사라 어 강티인데 니가 띠나면 그거들이 지등 남바 근처 치르드나 강진아 치르드나 다 사특는 말해들 지는 그 치르드나 능턴시도 그늘이나 요즈기나 치르드나 그게 와크다 아 르그드르탄 치르드나 와크 소르드브 데니 오나 치르드나 와크 나브진 너무 위 치르드나 리그 치르드나 리 지어레 젠시 그 치르드나 지나 그나 수가 치르드나 띠우가 데니 그 치은 그 세지레 어 다 뜻다비 치르드나 흑돈주르 나탕 그 치르드나 롱출레 제와 아흥땅 쭉히 치르드나 틀란장위 아저운데 따비가 치르드나 그거 공안이가 아들이라 시험니가 다 치르드나 시합게 튀는다 강진아 치르드나 삼번의 말이스 또 젠트 치르드나 어 루 강진 세군은 대응 치르드나 와크 다니 젠번에 치르나 흔트 미요 아들이스 무르크 아들이스 군은 영어 치르드나 회지직나 아 시아 치르드나 자다가 세군은 근데 잘도 시야지 어찌 크다 세군은 아 칼라이스 세군은 때라 어 잘도 시에 세군은 데 치르드나 아는 게 침모즈기 치르드나 아 겁나라 치르드 겁나라 치르드나 그게 남칸이 바꾸 누구 치르드나 치코나 통해 뜨 겁서 치르드 다 사뱅게 럭신나 치르드나 차르드시 겁나요 살람 바비 치마 통도 되라 다티게 나도나 니가 치르 치르 뜨 마르드 치르드나 남칸이 바비 차르치 코나니라 때니 치르나는 그 꿈비 동안데 치르드나 아 그게 세지레스 뜸아르트고 사나 바꾸는 거 치르드나 오치 다급 그 살아 짓고는 거 똥무 사나 짓고는 거 챈드다 치르드나 와그 통나 말했 내어 치르드나 돈 치르셔 거 치르드나 아루 강첸데 크르그 아니 뜨네 치르드나 와그 아니 주 마르트고 사차 젠반에 용나 치르드나 내나 치르나 엠나 말했 지고는 뜨 메이 치르드나 네 챈데 후이 마 고네 타용 그 동고이나 치르드나 잠나 아타 지고는 디가 강통데 아, 초마티가 근다네 시주마트고 치르나 젠바네 지나 매우거든 또 회시리. 아직네 치르나 참지 그 초마가 정거 넘브른들라 치르나. 아, 활모라. 니게 치르나 정거 넘브른들라 참지 마트고 치르나 젠게 치르나. 아, 너후이면 저거서 그네라. 디토네 치르나 콜루고 지르 저우라. 어, 아주 강탕 챔부고 니게 치르나. 아, 너 강진의 산주는 말이지. 더 치르나 후이 무슨 바라. 저초 치르나 자다가라. 자다가 잘도 시인들 치르드나 그거 치르드나 와그 아 남칸이 마음 누구 치마 뜨고 잘 치마 뜨고 치르드나 와그 사람 앞에 치마 통거 그거는 아 너무 그 치르드나 후에 없이 그 거네스 다 아루 강첸다다 아는 거네 자고 누구 치르나 좀 챈다다 했는지 오나 뜻다위 치르드나 와그 좀 챈다 후에 그 거네 때네 된다스 뜻다위 아주 강첸네 세고노 뛰기 제프르 치모들 그게 제치 치모들 올 것 같지 아 많은 애다 치르나 뜻다인지 아 오치 고니 야라시 통테르 후이 치와세비 터든 망거라 친나 롱을 뜨거든나 제비 니끼 채트르 초인나 즈그마진 지고노 게니 마케다 오치 똥그나케네 실라오 아르티그 제프르 도체 치모드레 했드나 스피 흐티무니 이짱 치르나 가오가 스바스무가 언지크든데 스반디게 치르드나 흐티무니 니언 치르드나 아겔레오가 도체 치르드나 흔데 토게스 그네르 데누고 정거 치르드나 니그든데 스반디게 고고 돌쭈그라 아 그게 치르드나 고이 돌쭈고 땅나가시 돌쭈고 돌쭈고 세고노 다급게 치르드나 맘메 탄치 근고나 시티안데케 라피 스가니가 시지오까 디냥아 돌쭈고 든 고이 돌쭈고 땅 치르드나 총거에 되고는 어 뜻다비스 아 통화하던 건 태워라 아 다 아주 강진지 치르드나 니 탐치 그 치르드나 아 너 치르드나 세 아르기나 하쪼고 아 세 치르드나 구나 죽고 나그 구나 죽고 세 대송어 치르드나 럭파가 르그나 죽고 데는 거 좋은 거 찍어 와그 멍짱 지영 치르드나 통태로 화게 치르드나 아 너무 그 치르드나 요한드나 흐슴 그 거네스 아 체이야 딩을 비죠가 체이 딩을 비지는 거 디민지 쳐와세요 아 디민지 쳐와세요 디만브르 쇼네 엔지나 치르드나 다
Шейдгэнжина чирдэн ахэ сонзга. Тэ чирдэн ахчэн айн баг лоург гэчэн гэ чирдэн ахэ сонзга. Та нэг дэмна чирдэн чирдэн дэмуд гэ чирдэн га. Тэ тавэ маарэ. Ти мэмбэр чирдэн ачэва. Дэмуг чирдэн ачэва гэ дэнгэд сэ тэмнуг нэва дэнг дэнг.

你话等个电路今年我吃的是那七十个是那出门喷吧这个是，嗯，通天那个比七八十比是个个，啊，那吃的是那酒坛这个吃的是那木个桶啊，那一腿吧，啊，那个吃的那嗯，你个吃的是那话个，啊，二个吧，你个吃的是那那么个圆的那什么灯啊的吧？提话个那如果刚建的吃的那个国那来吃个，你个那来吃个，就话你是带送吃的是那话个，家那来吃个是个的。다 찌그 요엔덴다 신루트 쳔무즈레에드나 띠멤버르 쳔위치르드나 쳔완드다 치르드나 그렇게 세트업까지 세트업이 뜨무그 치르드나 트니 땅아 댐비스 멍그다 쳔오다 뜨무와 그냥트그젠다 게트그젠그스 그다 쳔본데 치르드나 다 아정능니 치르나 아정능어 치르드나 와크 뜨고거지 아 냥트그다 치르드나 트거롱어 사트거롱어 치르드나 쳔보거지 뜨다비 요엔덴다 댐바 제비니크라 제와 스군우 치르드나 오치 산지기냐레 아 제와 그 니크이나 치르드나 산지기 호마레 산지기 콜다 어 테누 정그 제비 니크 다 제와 그 시드 어 제와 그 신디기 치르드나 잠투드 요가 쳇터르 스군우 잠투드 한다그레 잠투드 치르드나 또 마주 그 거정린데와 아 잠투진트 치르드나 와 그 타이와 너무 그 치르드나 콘츠도 그 어 성지가 치르드나 그 신데스 성지가 건축도 치모드레 했드나 어 잠초다브리스 아 뜻치르드나 타이와드레스 뒤에다 치르드나 저장 잠초다브리 치르드나 샤숭그 쳐봐 그만이 치르드나 치모종그 됐던 치르드나 쳐비드 되지 아 달라 치르드나 쳐반 부고는 거지 옛날 그 제든 그 쳐오스 나미오 치르드나 세파메바 그게 제치메노 너무 제치메노 흐트르 쳔보 땅흥 흐스비스 초비연된지 세지름 니가 그즈그만데 잠촌디나다 치즈철고거즈나 초연거 그즈그만데다 치르즈나 돌고거즈 뜨끔아 돌고거즈나 흐슈그 지워치즈나 돌고거즈 콰라양 돌고거즈 흐슈그지 탐질라양 치즈나 돌고거즈 어 떼누고 정거치나 흐슈그 질라 치르즈나 아 돌고거즈 뜨다비 치즈나 초연거 그즈그마젠즈레스 다 루우 강칭거 치르즈나 와그 아 제지셰권을 그게 너 치르드나 와 그 사차 강나니우 그 뜻나 성지 그 땜바 다르사나니우 그 시구노 다 그게 자크르 포크이 있다치나 오 강쟁그이 외우고 인디 그 치르드나 산섬드나 치르드나니 오늘아 강태세 시구노 대누 그 정그 치르드나 특강 동우 그 넌드니 치르드나 수치 셰군르드나 아르 강쟁드 치르드나니 사게 일 땡이 존을 너 강나우 그 뜻나 자크르 포크이 성지 그 땜바 다르사 지초 치르드나 성지기 치르드나 와그 땜바테 진진기 치르드나 로만 망사 원 너무 그 사잖아요 그스 뒤 어느 메테크 치르드나 뒤 신르부터 가게다 치르드나 아루 강진 세고노 데타 치르드나 아멘 거르그 나츠거지니 아 연드는 펜스문 츠과다가 되니 뒤 메세크 지우 담치 그 아루 강진지 멍좀 태와 담치 영 치르드나 와그 체위 치르드나 만반데 능인데 치르드나 세템니 아 아르트 치르드나 통마트 영 치르드나 체위 능인데 치르드나 세템니 아 틀라치드나 제와 잠치 어르카 잠치는 지나 로카이나 저 근근이나 저는 근리가 자시지 아 아르 틀라치나 특화 잠치는 지나 치위 링엔데 세트네 아 뜨무고 지나 연된 땅 랭그시 데누고 정고 어르 강친 강테스 대치르드나 와카 지히튼 대치르드나 와카 간연적 지나 차브다우크스 어 뜨다크나 니그 뜨나 대 와카 제이 땜바 다르사 안드나타 니그 뜨지 따다 켄그 어르 요 차치드나 니종네르데 Tani, kawa niwa ga nana chile zina, kanga tovra kawa raam nolus, mati itag jansi, kawa raaf tano yi chile zina mati tam chiz. Shibi ri tsum saasun yin dhan shil, chikil dhe chiya dhala ziyo ka. Diga jimtsan chile yi tizina, nangtun chishe kuna yi tizina, o, jevi niku, kuka jawa ga sira. Jawa ka si chirna, jamsu tira chirna, ta yi shang chirna, jang, khukhurir kawa, tu tamchi ka chirna, dorji jimu chong ka goni ta chirna, yan ka jaydin ka chivu, chir sangma ka goni ta chirna, chonyan chong goni. A, dhamu ka tu wata na asi, ti wata na asi, chira shirita. Kama ni ka chirna, arab tu nui jimu chong ka kopi mati itaka jang zinri. Kanga tu waris goni rizna, o, ti ta wisi, ru kanchina nisa ka yilti, a, ti wata na asi, tu wata na asi. Kungaramnu, chidhika kungaramnu na arangu kungani gasi, kudurji zinta chidhina mishukhi zi, kichitung zini, chikam zini zika udi amdu keku, chikam zini daunugu chidhina nyeti itag tamche zi, dan duwar kiri.
시와당 가디리 치르드나 거루 펜슴 소화기다 치르드나 일 리 응극 다음 제다 치르드나 청거지 당하듯이 아고 선보다 니기다 치르드나 청거지 당 것이 건그 청근지 탑 것이나 시와당 가디리 여러운 니기다 치르드나 청근지 탑 것이 대나다 치르드나 왜다 사와당 치지 시르 초능 뜻이 그이 다 배막에 사와라 메뚜고 배막에 치르드나 사와는데 치르드나 사와 대 제제 치르드 치지 시르드 뜻이 아 치지 시르드 치르드나 초근은 뜻이 그이 희에 롱오치 사송급어 뜻이 아 희에 롱오치 치르드나 사송급은 디거스 랜실스 그노 아니 그 단더 어 사송드노 치르드나 희공오 야싱거 좀 봐라 어 그게 롱오치리 롱오치 희공오 야싱거 치르드나 좀 봐 사송급어 니가 치르드나 와그 랜실 아니 니가스 아니 니가 쳔모드레드나 와그 체클다 버리스 아 체크다 르츠 거드 뽕아진데스 아름부 치치르드나 다 점아 메피치나 다와 체클단스 아름부 치치르드나 르츠 거든 튼나 뽕아진데스 다치이나 체케나 가루레 르체나 가마린다라 다 가르싱 가마르위 치르드나 점당데다 가남브르타우게스 아 아남브르타니 메세 티고 오스르게 가이브 쳔모레스 아 온등 아즘등 아남브르타위 치르드나 오스르게 가이브 쳔모즈레드나 거덤보레스 아담보는 대체지나 학감들한테 학식을 치르드나 발신 거우하던 거다 너무 치르드나 제치 요거 제치 원한테 대체지나 아 강석 그 지우 그 학식 다리 타서 어 너다치드나 니마그 치르드나 징크르라 아 니마그 치르드나 셰리던다가 너지 너무 치르드나 나와들 그시군을 아남티 어스 어딘 뜻이 그가 어딘 지군을 계시르드나 니마그냐는 아 르츠거데 치케던 치레 림부치 치케던 르츠거 치레드나 거든 첸데 치롱다 치레드나 와크 거즘당 데타 까남브르타위 오이치 가이브 치레드나 아담보레 아담보티게다 치레드나 남카게 와능데 나시 까남브르타위 치레드나 오스르쳔 데타 치레드나 니마레 어 탄데타 니마게 징크르레라 데지 치레드나 와크 첸능도 못데르 거시 응원질하스 그노데 치레드나 타마잉게냐레 아 응원질하 함은 세고는데 치르드나 와크 갈랑친 흑톱지 투가 탐제 데 알롱오치 베직스 거다 야 어 알롱친 흑톱지 투가 데 탐제 치르드나 시정 응고트가 메케스 지우 와크 테니 땅다 엠바 시정 그쪽 와크 아 응고 마트브게지 응고 마트와다 치르드나 초그나나다 치르드나 그거 와크 치나 치르드나 흑진데 제와이나 다 치르드나 그거 흑지라 아 존나다 치르드나 진짜 그렇게다 아랑그라 치르드나 와크 다 도로 그 아 랑그르 도리 치르드나 말아 치르드나 와까 하동그다 그 그노그는 튼들이 뜻 다음 책에 제프르다 된 것이 다 하마인 다음 책에 지에 니레 그노 스케치 때 디네 세나 드레 디나네 아몬치 하이 알랑친 드화즈 다 하먼드 치르드나 그게 와까 컹탁 당대네 알자 치네 뜨무그 치르드나 르그즈라 테노 정그 하먼드 알랑친 그즈스 거다 뜻다 치르드나 컹탁 젠즈르지 컹탁은 니게다 치르드나 초디나가 제송어 다치르드나 와크 진치크 참아드라 와크 어 가능메트던에 워크 페위 라크르군 다 함은 지사게 치르드나 네임초 넘어지레 에트르군 데다 컹레 에트즈나 다크브 치르드나 컹트스 세군은 니게 치르드나 알랑은 부 친데레스 알랑은 부 친데 치르드나 와크 아 강진당 아 데스 지치나 카카 이는 오크 단단히 치르드나 치르 치르 아 로 강진스군 로 치르드나 데스 세군 니가 치르드나 돈 지금 뭔가 남정 시위 치르는 레츠 그거 농튼도 뭐들이 돌주 죽은디 아드땅 머뜨거 갈린다께 슈황에 실렸다요가 어떻다 위치르나 스파그 아 스피스 이모 위치르나 돌죽다 버리 돌주 죽다 지러한 니가 치르나 아브들레나 죽고 아 아브든도 치르나 진치당다 안 봐라 어 니가 치르나 진치당다 안 비 아브들레나 치르나 대 치르나 와 건고 요 못하고 이거는 진짜 또 MB 치르나 머뜨거가 머뜨거 이렇게 봐 다음지 머뜨거 이렇게 봐 다음지 그 치르나 진짜 때문에 치르나 남카도 펼텀나라 아른 니가 고대다 치르나 와그 대치 좀 맞음에 너무 그 치르나 와그 도치는 거 그스 뒤에 제가 그 퍼슬 흔드 치르나 와그 숙슬 흔드 된바 퍼슬 치와 너무 그 치르나 샤 치르나 아 갈렌다가 지고노 너 다음지 그 아 영어 치르나 숙슬 그라 치르나 좀 맞음에 아, 너무 그 치르드나 아까 아로다 치르드나 너무 그 도칠 젠드 그래서. 다르디 치르드나 토이 안데 아르데 거나 니니 치르드나 사창

0: 마트드 치르드나 와크 히가 서울아 그가 감독님 마크 치르드나 참아 히네 다른 거 르근 친데 치르드나 찌르라 아직드네 타네 이드지 그것도 지라메 봐 아 그게 뭐야 그거 니우가 히샨데 그것도 지라메 프로 원숨니드 치르드나 서울을 챔바 아 살르르 치르드나 통화 너무 치르드나 다 와크 상지에 니와 다빈데지 상지에 니와 다빈지 아담는데 이스 아 다 직든드나스 댄다 치르드나 대와리 아 직든드나 치르드나 댄다 통 대와리 댄다 통 대와는 디그 치르드나 아 히럽그 치르드나 와크 글루틴 디그지 아 히럽그 글루틴 디 카그 치르드나 다 연든 따르스 나비스 아 네타 연든 치가지 다 가시케 치르드나 덩이에 라마인 카이그 치나 깽이에 라마인 스고가 어 뜻아르즈 젠바그 치르드나 연든 치 고므리 치르 왔다는 거 라마 다음 제영 치르드나 라마 멤버십 봐. 감디 치르드나 라마 연 라마 멤버십을 세고는 개나 치르드나 가시케 치르나 고아티 헬네 탄데 지 총 카와셰고 그 빠지고 늘 데 있는 말에 치소늘 아 담고 치르드나 고알레냐 있는 말에 디 감디 치르드나 가시케 등이 라마인 깽이 라마인 세고는 그 아 연든 따르트 연든 지 고므리 치르 라마 따르트 치비스 아, 키와드 다음 지금 치르나 흐스 지내는 체르송다 치르나 알라마 멤버십 바스 아, 다 그렇게 치르나 정정 지금 또가 그다 치르나 너무 다해 직진드나 다 치르나 랜다메네 아, 젠바 치르나 알라마 티나라 알라마인 그 누구 아, 나한테 그렇게 네, 또 그와 치르나 양도 할래 그네
1: 자치 덴비 냥 큰 조번한 바 다양 디초가 흥게 데른 거 렌친데 동침드니 조 레친디 좀직 바 반디 초등 좀증 간 커바 Tsering Jahi, Stakalwa Shiglu, Jechu Stakalwa, Angtik Tsering Deng Sonam Rinchin Nyigin, Dadimu.

자시담비 농춘당 자진함과 산칸 혼한지 인더시지랑 칸나 요피 칼라나바 나토데라 다타나바치 산진낭진반데는 총총장군인 칭칸 워크라 농춘당 총총상친점드니 도체처럼 칸이 진념적 이름노가 늦지람 던시비디 조치릉가 타동린 생인 대릉린 쳔데 답정로마가 제치그니람던던 시시인

레드 넘버 때는 그 단시 근로인지나 골고르랑 좀 클럽 갑디 존름는 옛도로 친근는 옛도바 어딘 때는 그 런신지나 아야티인지나 주단 로크크 살음다니 다랑 그잖아 코르코티 강극 거라냐 함적시고는 하티코니안 가다시진 데비타 때는 그 런신데 당대와 대한이 아주된 센당지위 도와드지오나 뭐 저특에된 지르스미니 거스음다 나랑아탕 특에된 지르스미니 거스음든 특거클마 카프리오마 갑사시 신응아치 대릉아토 남시덕 신큰가르가 오는 거 대릉 그 사자소소가 남신이 산대지는 주일 대릉 년거 존읍 그 납식라 가는 통안이 쉐몽지 당 상태는 그저 사클라 젠다라 차르촌 총리 양나 차르는 정점 밥지리 대능 초록을 호식당 화롱 숑화 텐데 롱당 대니 낭친나 종 달거 종 배마 종 Chigdika sacha kakhinde indina charan rangzimni charchin babjire. Derang gomu gwarande silang sacha mang chihi dang, tsukhir sacha mang chihi, tsulu dang, ramalu, goluk sacha mang chihi, dulan zong, nangchen zong, zartu zong, zartu zong, yushu zong, chir dang, chanda zong sacha mang chihi indina, char chung chung babani yangna charkhayong jire. Demen nangchen zong sacha kakhinde charan rangzim babjire, shangchenang kacha sakal jantag nam tangwa ni shimang jire.

조금만 대단 드지람 등은 인사는 염불갑사시야 참다는 인가 진념 측다 되는 거 사자서 속에 남근이 천대 지동 지기 대랑 이제 그런 미녀름 득박 당가 마창연이 편당 편에서 능가 와르클람 등디 당가 지레 통치기 잡자라 된치 땅 말아 집자근 참 등디나 살롱이 하라 편선 조소 가속다래 대나양 따탈람다 시소시 고노진가 레데 크근인다 같가라다 저거 칼라난 바그냠 조시 조가치 대만 이제 그런 미녀름 득박 당가 살롱이 똥코르 동코르니 르멍고알 칼람 튼디 땅게 제리 동치 잡자랑 앞친 아스미니 제리 동치 잡자랑 앞친 앞시 근참 제리 동치 잡자라 그치고르게 근참 제리 동치 잡자라 자치자트 근참 제리 동치 급자 근참 더나야 따탈람 시소시고 노쟁게 칼와나 바그냠 조시 주게 치가 예시 디케라 집바케기 신기 제크룸 미니름 즈박 당거 머니 잡자고 할까람 근데 당거 줄이 동치 급자라 안가 당물 잡자니 줄이 동치 급자라 등건 참 나나양 따다 람다 식수 식고 같은 거 가라는 바 그냥 좀 시켜 줄게 치가 제크룸 미니름 즈박 당거 잡자니 착하고 할까람 참아 된지 그렇게 도시 축고 Ya kurmin yelim tiga tiga tanga takani na kurmu war kalam sama yang denjer de kadu si chuka. Ya kurmin yelim tiga tiga tanga sedang ni da tongga war kalam sama denjer de kadu si chuka.

0: 지 알랑 코르즈 찍은 조건에 대체 차친체도 천국 절대 찍은 조건에 대차친체도 천국 대터 디 고니 마량이 카페즈니 온쯤지 뭐
1: 뭐야
0: 네 최저지디 대한 카송 알랑 코르즈 있나 주 알랑 코르 있나 조금 절대 있나 주고 다 니퍼데 다랑 코르인디 삭퍼데 거기 니퍼데 청구하나 쳐들지디 랑코레 집실이 주더리모
1: 아제
0: 랑코레 집실이 주더리 팀토니 거기 년고뇨 주더리
1: 아제
0: 내가 찍지가 손 라만 뭐 코네 치즈 님 줬고 디 코르그 양나 코르로 랑코르크 카우니 지 치즈 보내래요 지 랑코르크 모니 지 제르만에 팀들 소다요 담대 아주 하장 깨치
1: 아리
0: 다그다요 지 천놈들 거가 천놈들 아지 랑코르크 천놈들 요메 하장 다고지즈 레마토요 트랑데 데미송네 아지 랑코르 스기젠데 아지 랑코르 손지아르 조지 뜸데 니케오고 뭐
1: 리야
0: 에더시 돈노시고 뭐 다그다 랑코르 키체즈 돈노시고 지 아지 처금 장부 데더시 돈노시고 칠르세고네 랑코라
1: 아지
0: 데더시 돈노시고 다그 사데 체즈 다지 친 남주지 지메크 양난 좋고 사체 손에 치료 요시고 되지 다 콜락인데 나나 찍득 아체랑기 알랑쿠르크나 고지 요시드르모 그래서 스캔반데 찍킴 그래서 찍득 알랑쿠르는 듯이 그 탁화 아 너무 뜨고 대뜩 정말 지 알랑쿠르크 요시 고지드르모
1: 맞지 디야다 주 연마란 조지 다서 랑크르크나 아양 지 체축글라 차라다 지르준다 하장게 체가 더버터 아야티나 다야카가 남고도 마트가 바르티나 다 남바브즈 차람바브즈 나왔던 돈도모레다 디나 차라왔던나 더버터 다 사람 같은데 니 소나다 지 양 차라왔던 이 랑크르는 다마스 지난다 도모만가 다마스 지난다 도모가네 저거 된지나 아징이 버터 주 Lankurdan damni lenchiko da chi kimla soqwa da nu mu lachara da chergo gandirga sama yang ji tanga tabdi go ju da mu re da yan ni na da yang darku ni na Lankurnda da rang rang da chi go na shi ge chawa chi song ni da zapara da shi chi song de na Lankurnda bar go no mu ge nyen ka shi ge yo ka
0: ni yo ku mu
1: de na chi ge lak ni chawa chi song da Lankur ge kirgaran da Lankur ka tang ge chawa da 조정도 토송 체송아 다른 건 바르고 노랑 버리시고 노 도모라요. 대는 이제 나다 랑쿠르낭니 다지 니에차거스 지난다 아 다르버도 주다 그 저치거르다 저크샤나 샹시스고가 더거르스 지난다 더니 조스타흠 거르 도모 라스과 저그나양 랑쿠르디낭니다 응게조니 개조니 도모라 더 양지 차 최송의 랑크르가는 거 조정식 도송나 더 갈리니 양 랑크르 넘버고는 너무 나야 난세양식이 요크 티쟁가 랑크르가 땅데 랑크르가 최축 다메스 그 요시다 철고가 다 다르고인지나 랑크르가는 아이나 랑크르가는 데 최대인지나 최축 너무 메술 그 요시 요크더니 랑게 참아이나 양 침축 그 양득히 메스 그 더 요시다 라스 과욕 티쟁가인지나 다저 디슈가양 지 토마가 냠죽시 꾸준 하장 계직다 그런다니 얼마나 좋지 다 소양지 요시 세진한다 양나 다주 돌경 사제나 아야티나라 시그 양 차라와다 와 바와이티 당나 시그 양 시그거나라 지그 젠치하오 존이 도모레라 데나 아야카가치 엔진아 양 콘제 샤와코니 얄마라 소나 다양지 차라와타와 이랑쿠르나 마스기나나 너무나 노저고다 양지 당 저거나 콘제라타 샵송카나나 너무 양지 잠바포코는 나 너무 노저 양시고 그 대신 그 랑쿠르크나 디 진데 인지나 다지 아 근데 알랑거 같은 거 체체고 요실라스 관던 전진 한니 다롱조 다른 거 지금 쫌바르스 지나나 야나 아 다스 이르즈가 뇽쯤 세지나나 달라스 과연 진데 잡득 시준 하정게 지금 된지나 다주 타랑 안 좋은 거 아 쪽보르 가영 산도 그 세트 샤네

대르나 바데나 렌센덴 지르조 다롱 카르마 차서 카데나 안진트랑 안진 냠치다 라마도 마치 칼랑노가 톤데지람 텐린 싱거 조든내 안데 싱냐 조일

0: shunpa zhongzu dhulshan dhengen. Daga daga yin zhina ya zi zhongbu yi hundang nanga hundang dhengi kyanchi ma zhigin. Daga ranga li kaga shula, aji rini dang chakshin dhasa yaga li kande li nde ganu gu shinga, nyan zhin dhal thujo yin di, data yin zhina ranga dhatsi dhaw, yin chi daga. Yin chi ga kala kansa yin aji ga thunzi gara dhaba dha chakshin dhutun dhutun dhutun dhutun dhutun.
1: Rhe rhe gan lakla ta thunzi ga shukni suvu chachi yon nir.
0: Erga nyi zhina dha. Daga ji yingzun zina dha, daga yingzun zina lo tsa ga jenshi. Nei ji gu ta tsuma zi suna ra bayin jita mu ga rasu zi. Rasu zi zina na, zahnya la meipa wai bayin zina ji gu ngambar zina, nangtung jing ga rasu kashi ngu gu mo.
1: Ji ji ji.
0: Sotun la sopa ga di nangtung kishi ngu lo dayi. Kata ngi rang ni ga chisa na zina ya, wai gara ji gu dhalan di wai vishu tangi, dika leirim na zokta ga dhapu ga rasu zi mu yu na shansi nga da. Bayin jarmo zisina puga, nishu jiga jatsika gemji muzungi ziyo nari. Da thamayana jatka jitari thamaga laglin dana chwa zidu dayi.
1: Tikana ganla nandani dhagizga ganla qim izi irgini kuan dhani ta rangi shimjiga shi de sotayang mangpo shi tartan dika kurga shawayang ta sloptika shura maa li tangli jimbe gangre la. Tikitana ganla ta thuman dhagizga yaqib shirnung mizi irgini ga shompil ka lorjin dih kuarni shtiru na mizi irgini da halim ta nyevilun datakaraan shona zire la chumuzir ganla.
0: Ani ni logo lo chik tere. Tere sa tada, open AI bojo tenye kaan, seni kaan tada, ChatGPT gono da shontong darabu. ChatGPT ga arba sami mo tere. Te shontong kata tegda chizu na, iki gala ni kama kataye taka, bayin da taka, tana chigo dhatsuk sumazo taka mo te chachang da taktan darabu kwa. Eno da tama ga ya, sumazo gini da, PG dausami da, masa tama ga gomi da, arisaay na makuzo, chontong ziya di chanik mo chikungo na masa ga, プランデットドルも。うん。たまさとらかとのしもそのだった。あ、実はな、たるにんで、あ、ちょっとかのじなしやぶた。ダルムダト、あ、認知がなばしだ。そのに4個だ。もう、ちょっとんじょくけてとんじょ。で、そこだ、とらんこんだ。で、け、なんかほんとんもじゃけ。ありだが、あ、おちょとんこだ。僕がラスエスすんじゃけのままだ。だって、ジェントってが、とんじまわしょ。な、クラウドズグジュで。 아시면 아 지화로 진거지 RM스 것도 뭐 아 도지 마셔오는 스토리야.
1: 그렇지.
0: 일단 우주를 제킨다고요. 랑지크스 본다. 나르닌데 피치글로 칸도 녹한 랑칸들이 딱 게르 인스스나 쳐고 무동 인스스나 쳐고 정말 시제 당대나 그 문제에서 못 모르다 돈을 그. 마저 남은 것도 이거 좀 그 냠블리스 좀 심심해 그랬대. 아니 냠블리스도 아리고 맞고 뭐 그다음에 또 이나 시리즈입니다. 타이거가 거다장을 특히 가오미나 다스터라 그거로 동가
1: 응
0: 해비스노 사파스 딜라 그거 사도 담백스나 다 디크션 동도
1: 제
0: 그렇게 소시스 보죠 공선다가다 정다든 나는 걸 도 서비 봐 저는 그래서 그냥 그 서비스 다 담을랑도 이거 리미도 이거 하고니 하나 아리가 실리콘 롱바스비 그거 롱바드가
1: ずっと見なったん。あ、だから人気が、リシパ様がで、ジョンのもずっと。あ、リニスこの、まんわが、平田様もまた、たたたにするよ。あ、天使が出るくずでもずれ。おいくにてく、ちゃんちんがロジーだ。ジョンでいるにげペジが喋しが喋混でんじゃな。あ、たたさかんだとよ。てぐにてねんかだずな。おいくちゃんちんが、ジョンのランデだ。じゃいがてな、ずっと殺すんだろ。あ、じ。
0: 군에서 그 뜻도 못 배우고 살잖아. 그러다가 우정우주 선노 랜드식 템플이다. 지금 무슨 뭐 신사들이.

0: 그게 나티스 맞아 위그나 로레나 위셔기 주도 도가지 딱 틀라서 봐 너무 돈도 보다 아 바이트다스 카나다 삼보다스 근데 히말라야도 탔다가 우주부 친구지 거진지 같은 거 틀린다 뭐 이게 또 틀다 뭐 마지 진짜 영 라이트 염소서 저 중에 로레나 저거 들어가 가서 또 이자가다 위나 위인데 저거 찾던 건데 제지가 책정을 분들 나서 봐라 뭐 드니 코드 분들 그나저나 보다 우리 다시 난 저 카페는 난 저기 치즈 예 붙어만아요 우리 그 정보 실컷 누가 답해 보는 거지 그것도 말이야
1: 제제
0: 그다 뒤에 이제 시바 좀 자다 오죠 능다 돈은 머클 붙일 거 요까지 그럴 것이 그 좀 자다 말을 붙이 나시아 말을 붙이 기톤 중국 기톤도 진다 중국 말을 붙이 우리 정도 지 하나 정보가 계속 살 컬러서 봐가 아 답해 봐 마다 우리 거 진짜 터치고 근데라 다시 그 망설이가 많이 담으면 뭐
1: 제제
0: 아직 그 전에 이제 그 우리 그때 진짜 지디도 지디인 봐 카버던 더 지금 이제 봐 그 더 불러 그 우리 되게 그때 딱 봤던 거지 너무 그게 제가 우리 그 인증 인증을 쓰고 들다 어디 알아서 그 인증을 아 빨리 그 얘기 듣기 그게 이 진짜 더 올라 그 인증 좀 뭔가 아 인증을 봤대 근데 제가 다른 거 이제 아 치가 이제 아 이제 이거 좀 아, 저 지금 아직 떠나 인질 노자인 거 이번에 딱 차. 그냥 이랬다. 내추럴 받던 딱 세우 받던 몸을 살아 틀을 붙을 때. 아, 눈 더 길어다. 우리 그 어린이 회사 와요. 지금 그 지금 무슨 말인데. 보조잖아. 아, 아무리 소식 어디 그다 신비 보스가 우리 그 계좌를 낚시지 그래. 나선 함께 있나 함께 있나 함께 있나 삼아 넘게 소소다. 지금 러시아 떠나 되게 그때 이 기술 좀 더 볼까지.
1: 제제.
0: 그때 좀 넘으래. 그다 우리 그 지금 회년 삼아 지금 잠깐 지금 동 아우 정도 회도 컬러서 봐. 그래서 지금 혹시 사실 좀거 사실 좀거 망가다 뒤로 치르다. 아 회년 라서 봐. 문반은 어떤지 그러면 아 그거 회년 삼아다. 이게 인생에 대해 사가다로 순조입니다. 마음과 내 영지 컬러 컨피그레이션 좀 도와서 내가 쓰고 그 먼저 뒤져 좀 뭐. 내가 제가 다 방송 제 번호 어린이 그 치스타비 지치 아주 아우치고 회의치 모습과 개미치 모습을 안더라다 진이 다다 이제나 우정 터치나 자 저 라사거디 천으로 이나자 뜨거 설렁거디 중 비슷한 신 삼아근데 계속 친구들 리우 타모 어 그게는 종사 딱 차고 그분이 가다시 더 받아 소인 좋다 봐 이제 좀 더 봐 안 더 먹고 자고 좀 이제 차이 좀 아 너선도 삼아거 나서 오이 오 그 사전에 친구 친구들이잖아 다 좋은 학교 쓰리 받아 친구 돈수 또 얼마니 정도 또 뭐뭐 뭐 스쿨 좋아 나가 센터 선주 따라 나 지금 둘이 선피디 라가다 그런 거 있고 주대 다 리디션 센터 치르잖아 그 사전에 네 지금 다스 그 소자로 지금 사마치 센터 이거 지금 자녀만 받은 거 제발고 뭐
1: 제제
0: 이거 주고 가게 비치가 나오는데 넘겨서 지금 롱도 사크 지 사전에 나서는다 지난 김기 시간 지금 아 도마 그 제프레시기 치료도 보고 여기서 나로다 정신 능력 게임 삼았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제대로 보고 내가 아니 니가 됐나 내가 된다 당선 그 베이징 거지 그 부분으로라 상상지 그 부분으로라 설렁 거지 그 부분으로라 하나 좋은 다가 야스 동거 루이션 거 뭐 이게 그 부분으로 힘이 잘 맞습니다 소소 다니엘 그라가다 시베신 부득이 좀 다선을 무슨 다니엘 고케 다니엘 삼아가니엔 제키 부분한테
1: 제키가
0: 있어도 뭐 아 때다 이니 된다나 아 소소가 딜라케시가 반박된 그 중에 아니 그냥 그 도체 다티니 나치 아 더가 지가 도마즈가 있어 있나치 도마티 그렇게 현실가 다루는 그런 좀 없거든
1: 제
0: 아 내가 진정 그 하말라 소바가 도마가 아장지 때 딱세 있으나 삼아오다 더가 이런 공오다 아니 대신 그러고 아 자기네 다시 돌아다 소수라 같이 그 반대실 때 그저 되게 지금 그래서 이제 진정으로 가서 다 다섯 막 본다 세진 봐 본다는 거 그냥 정말 그거는 기술을 좀 다가 만투가 늦었다고 당각이 됐다고 정말다 이거 무슨 데티들이 아 사실 시 봤던 아야나 지금 남바서 군이 이제 피시와 아 너무 같이 또 그럼 되나 지금 저쪽 배서 달라요 이렇게 지금 또 이렇게 되는 중에 상상 그 눈치 삼아 쓰세요 지금이나 저 하나가 다시가 그 다저 내가 누구 아니 나한테 소식이 오네 지금 전 전화 스마트 아무리 뭐 들어서 그 지금 그 뭐 응 그죠 이거 좀다 좀 이거 찾았다 나한테 그 지금 저 전화 스마트 다 당연히 되지도 뭐 나한테 놓다 그 미세나 지금 망원 민수 저쪽에 있습니다. 남기서 좀 찌도 나초 싶어 아마 어제 소식을 좀 아마 아직 조금 비리를 타서 아 다그르니 다그르 싶어 여러분 도 잡고 좀 돼요. 그냥 제가 다 뭐 다 너무 좀 보여 줘 주실 수 있고. 다동 선거 단계에 전달 소나 지금 망소라 그 리시바드 나 줄 거. 남기서 먼저 좀 리시바드 먼저 하나 잡게 줘 보다 뭐. 아다 뭐 싶어 잡게 좀 되겠다. 그래도 내가 싫으나. 그러니까 그거 특히 그 게다스 돈다나 도자인 좀 너무 그 막차도 통보고 뭐.
1: 아 제제.
0: 먹고 싶으지. 다같이 오시고 싶고는 아, 정부도 뭐가 정의도 그런데 정의도 우리가 놓쳐야 되나요? 그것도 그거 어떤 저쪽 건 저쪽 좀 먹고 싶고.
1: 응?
0: 아, 이마세 다른 지나 지금 드라마 손에 남반된 것이나요? 아, 지금 나이글라스 오빠도 정말 우리가 이제 틀는 나도 먹고 싶지 않지나 오시고 싶다 나빠라 이거 이거 남반 이거 이거 지금 다른 거 좋고 뭐?
1: 딩딩.
0: 만다 지금 소득 쇼이나 조금 엔지 쇼이나 좀 그래서 좀 그런 동 쇼이나 좀 다른 냉증 거 먹지 않았다 년도 링이 비지터 저쪽 저쪽 그 탔어요 아니 링이 그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비지라가요 저거 노래라 그 당시 지금 노 기대 지금 그다가 시주기도 뭐 아는 분이 저도 못 왔다고
1: 네 요요
0: 대단하지 다라테 또 제대로 다라테 다들 또 제대로 소사마 다라테 현실을 먼저 좀 보고 이제 받은 거 통해 그때는 지금 노래 소소나 지금 밴디를 처리 하나 다 고쳐 주지나 소소 지금 예상금도 고 줄 사서 사실 그 다음에 리얼티 되더니 산이서 달랑 보면 니나나 예상금도 고 줬잖아 그리고 니가 그 배를 라가는 거 지금 소마 수지 단다 예상금 보고 나버도 그 땡치 단다 산다나 예상금도 고 줬으라 그때는 그 스모를 고모
1: 제제제
0: 그것도 괜찮다라고 그러는데 달그린스가 지금 탄소그리스나 수준이니까 다들 모두 다음 진짜 찾아야 될 것만 다들 마음 왔다 뒤 맞은 자세 자리 현상과 그게 무슨 이슈 그 주제 그때는 더 우리 그린인데 라스터는 라스터 그 차리 겐니다 혹시 오늘 가서 소나 남기서 돈이 좀 머릅다 오죠 아 저런 거 방송 시작을 소나다 링이 진성 그 아 사바다 같은 망속고 소화 예지 그 자로 친구 그 친구 주제는
1: 미지 그린인데 원더 사클인데 잡자 제시 송이 다르필 에코니 갑톤데 인기나 근데 지 럭슬 장경 잠니 파르갈달 땅이다 르그니 르잔진 땅 땅이 인기나 마마마 속고 소한데 타카 타소니 샤운드 그드 탐니 담모가 살트게 토이오지 카다이고가 뜨기나 다 마음바가 루어나니 지가 완디 미지 르그니가 가속다 수 못했던데긴 조지레라 친 조지르간다 다른디 야크즈나 쇼코 양나 온데 사클인데 캡게 치치 지 어떤 고드즈나 쇼코 딩에트니 이런 거 단스스샤나
0: 어 그래서 아더 르그니들 있나 단데긴 그 자체 자리 몸다 가서 들어왔대 니리니리 그 주다 럭세고 차나들 온제 보티나다 이렇게 그냥 그런 거 없어요. 그거 자기들이 나는 내가 따르거든요. 뭐?
1: 응.
0: 이사장한테 질문한다 친구들이나 딴 저 이제 도시 누다 쳤습니다.
1: 알았어.
0: 세워 그냥 세워지나 경제 세워지나 실제 잘못도 가진 더 수직을 다 빛이 종교인데. 그나 마음과 농아 또 어느 탐박에 나온데 다른 그 소고 지웠다나 그 실을 다 탐한 것도 쉽다 일들이 시나 그랬나. 마음 왔다 민다 저 나중에도 갖고 싶은 거 시키거든요. 이게다 이까지 있다. 클릭하는 방 좀 리턴 그런 거 클릭하기 좀 좋고 그리고 아 당선도 세거나 지불은 이제 좀 좀 좋다. 오죽어 에이전트 이렇게 그 이제 그냥 틀는 치들게야. 그래서 저는 당선도 이해하고 지금 저 특히도나 남티고 저 저런 거 리니자는 말 없어서 나 특히 클릭하던 데 아 보조나 치가 나 다선이 들어가지고 너무 민고 바스 히트 나 다로 지코가 기쁜 건 젠가도 보스거든요. 아니 그거다 뉴욕 그때 가본나 랑코 파스니스 부근인 치우고 뭐
1: 아제
0: 그 민쿠 수상 맞다 그거 땡 치우고 뭐
1: 아제
0: 그때 렘바스도 보고 뭐
1: 제제제
0: 그럼 공부 소다 생나다 리니크 그 반대야 리니크 그 리더 좀 아 우리 좀 되게 그 내가 리로 리로스 그 지주 좀 뭐가 나 맞아 저리 지기다 아 녀 리니다 저나 리덴션 것도 봐 아 저기 그냥 주신 주는 것도 돼 아 리덴션 것도 봐 아, 대득시나 진짜 나 이거 아버님 님들 이거 레파다 버 뭐다. 레파디다 진짜 뒤치다 카버다. 아, 로레스 괜찮다 다른 거 그렇지. 나만은 좀 안 좋지. 사실 진짜 뒤치기나 님 좀 생각한다. 예뻐 그 잘라거나들이 님 좀 생각한다. 그다음 성을 알기 주는 거 하나. 아, 처음 나서 받다 먹고 나한테 이렇게 이거 되지 맞다. 아이고 진짜 그렇지 군도 하나. 님 이거 샤다스 만카 샤리다 좀 뭐.
1: 아, 제지.
0: 아, 더서 아까 좋으셨나. 이런 걸 우리가 제일 특성으로 난 청소도 못 뛰나다
1: Tīngā tā gāndā kā kōni tā māhōng pā kā mīzī rīgni kā kāshūg tā yāng kōni kāpdā yī tā. Tīngā tā gāndā shirtaṅ kā nyāzī kā ngītā nā tī nā, mīzī rīgni dā yīn kā nā, dīrīm dē tōn tā nā tā līshī kā rā, tā nī līrī kā pējī kā tā nī gō kāp chā shī yō nī nā. Tā tā nī yāng nī lā kī kā sēm kā rī kā tsā, tā mō kā nyāng kā kā ngā yō nī nā, tī kā kū nī yāng gāndā kā kāpdā zī kā nā.
0: Rinik tereka tunayang si yu lini sawa maa shumte, shiki ina chirina rinik jongtun baas, rinik jongtayi kengkina, ta nga tabari yu tongshichina. Tawa ga ari ina chukwa, ta chiyu jenang ina chukwa, tamo rinik makhwin sawa tundana, tina na wayi ga yu chuyu kudara wayi tsetika shayanga mo. Na ta chikundu zina, naa tere wayi ka khan, chachar khanu jiri, taro ma tete jongtayi kuna riya.
1: Zhe, zhe.
0: Ta rinik jongtayi paari mo lakse gaya, tiga ga chuchi yu nundi chabu ga taran ga rinik jongtayi jitari. Tiga ni 르닌데 지금 그 트로이 요한은 되지 손에 쳤다는 것 같은데 뭐
1: 지
0: 근데 트로이 요한 지금도 야 르닌데 실리네 다당 상황이 지나 다츠 죽고다 관자 죽고다 르닌데 관자라 다츠 같은 거 뭐 자 다당에 트로이 지금 트로이 르닌데 글란스 근데 트로이 지금 글란데 아 정말 빌런 더 단츠 그 손에 아 너무 걸릴 수 없어 그럼 되는 맞아 르닌데 너는 너무 동 전에 다른 세지 구사는 거지 아 제스던 더 지금 chosila sopa, daga chung chongdiga lakana ninkhayu kana neko ganchigo lakana chung satandina maare khatra tang, dana chung chungka kata chung soma yonkuna hume kata soma shashigin hume nebo humo ergini shashigin paandamu huwa nirna so thongluk ta lirigda khashi soma shirizna ta chung 지금

하다르베티진인가 노동청거 총은가 제금 고리의 송축 제반의 야동의 제수고인라 제금 고리의 첨종 락터 제반의 총은가 잡슬링근의 가신식인 상치용가는 바 소소당 대극소 시진핑의 제금 화용 공바당 시진핑의 첨종 공부를 소중 락터 당 습제기라 제금 고리의 첨종 소중 당 저쪽 락터 제바당 저쪽으로 시진핑의 총은 샤우르 돈 변화샤 가친 락터 당 습제반이 송들 시대 롱인 참고 종합이 갑그 아무금분 링근 돈출 제바당 송들 시니 선대다와 영뜨가 담 부른지

야 년이비 두고 청청초 지난바 데모이나 다스타치 저거 산지 능전반데 이제나 아초 조롱어스고롱 챙거 운동이 감성거나 종지 두고초체의 고득시비 디스카르망 앞지런거 나총시비가 지그 타통렘생인 안지나 두고 청청치 리특고 두고 보자지미 리드나 두고 청청청마그 히슬르다르 다르가치 응아슬티치나 톤라니가 디젠거 두고 청청 망아스가 차선지나 아르가치 그 공성디 차르즈가 시 망아스가 튀는 요지르삼거 Tani ngi na yung zhong qir nao nugu zhukuchong chong mga zgi yung ranga pama deng san de ranga pasa payil ranga pasa payil la lukida deng yi ranga aka ani yung na niu deng san de nga chika gongsong de ru ju ge charja ten yung keng ge zhukuchong chong yung si ge mengjir gong tar zhukuchong chong chong ma da gap tukundi ngi na ranga pasa payil la song na yung pasa payi ge da shihui ge nambang de ngi na yung long sa shu tup giri

고동데 데랑 쳇다 고지시요 다나 아치카 공성 학갑당 딜데 땡이랑가 파사 파이카 빵아 로기 빵탕 유과즈기니 시르고 총총 초땅 산데 실레 녜무즈글랑이 아 도크레 디무즈 참나다 시게 찌찌르라 디쟁거 두고 총총 참마게 영 실레 녜무데 다 유고즈고 중아 라니게 인딩 히게시와 앙 파마땅 산데 아 아치카 공성 학제부즈그로 중아리와인 다나 아치 녜마치가 시르고 총총세고 노실런디 냠스치뇽

세고노 실런디 시년을 리 실런디 년이 우롱차리 아 다영위 방탕거 지나 영난 지위 미뚝과 성나 뚜구 종종 꾸르즈거 아 로기능아 로과지기 다르가위 얼렁이 스티피 두탑고노 능와즈그 카리 용거고 디젠거 뚜구 종종 처마영 시가 호브중의 탕칠의 요체를 응아치가 공성거스카와다 시가 우글호부고니 파마등 산더 영나 나님그 쪼고총총 초등 산더 시기 보즈기고 아리 따나치 슈니진의 쪼고총총 노르얌 싱글릉노그 실즈가 냠터시 아 다궁긴진의 세르고총총이나 쪼고 냠터시 세고는다니가 시기 찬다그리 따나 쪼고총총 청마 영나 세르고총총 청마 냠터시 시 냠터시 거가주 아 단대영 시기 개침부트 마카수 무슨더 가주 아 리펑덕 시가 대통령 존디 시가 판토거리 더나가지 냠터 시세고노 실로냐문 디냐나다가 나총 시비가 치그 잔총은 이와 티바가 찍는 아시나 참모르

0: 조이마 레만주야 솔직하게 얘기해.
1: 세롱 다모시 얼굴은 마루에 놈을까 얼굴은 세속 년다 있느리
2: 얼굴은 차치 아니서둠 얼굴은 차치인 조버섬
0: 야 다솔직 주소너리 조이마 레마 유엔주리
1: 세롱 다모시 너나 니어주 람트메 노그 송나 송나 말이 니어주 람트 우덴직 저사이너리
2: 점질라드글음 서송실 우덴직 희샤 심서종
3: 어종을 따회 아피 흑진으리인
4: 흑업샤빠 버위 잔차인
5: 네 여자 원인 간사인
6: 종보 청청토

사 트렁 트렁 자스 든다 르금 밤바그 구지리 하타 서타 지누 아마르기지 메카 든다 시에라지기 디그누다 람니타 아마유사 마트나 사르크스 든다 든다 르금 밤바그 구지리 하타 서타 지누 하르니트나 쪼프스 치 치즈고 된다 아지게송이 디능니다 가루가 된다 얼로지가다 얼롱주 이래래다 흑종근스다 남가 가 담아 던도노

뜨개벨와 리듬 십시로 다십시와 차지전 등 청중전 차등전 지선 같은 시크 먼저 체르당니 리듬 십시로 다십시와비 비슨 도인 배지가 반디 흑사르비 루민 장군 종화와 고예급부 좀버 샤시 등 간송시기 리시 정치가 도스 대기인 체치 대초 자연간 저 공사 등 개분 저르기 통리 대초 자의 공사를 배대 리실 만족 등 삼루지리 당습시 공급 단돈 다루는 루민 장군 종화와 고스베 루인비

그 체르 당대 당종은 답지 고지 같은 돈 톡된 조어를 가는 세기 아마 친장 국제 절릉더 리시게 시진핑게 제금 화인게 공바 럭트 돈출 당습시디 마친 바지제 제금 송주 당 비천 도빈 배지라 다크 세기 변화샤돈 Lankuzung Dongbat Zhongdil Zhangzhong Dewar Lishiga Zebdir Nyangtubla Tini Mangchuk Nyendimga Cimin Jocil Dengar Songna Dunik Jigdi Dagtir Damzin Shide Mangchuk Tobnang Deng Jinnang Dehnang Ji Jinchin Mibir Jesib Dungi Ba Nangjida Lishiga Dadung Kefin Zhongchirga Cimzin Jisir Pevni Dirib Sarvi Fincho Nyamyong Jinchung Deng Pejis Dengni Jinchuk Jishchunga Cimchung Cadin Deng Gansungga Niwa Dunpil Yagpo Shige Ba Nangjida

那这个被贴近人跟哈主任相亲的时钟个经历已经错过第一年加成投中等中华某某今天家可不可接近口里个成中了特别别接近投中加持西康相亲等于书记员把身上劳动传个关键西巴马斯的担心从这里接近口里个部称是等财政这个国主周克丹是西的接近是这些 노동청과 총은가 지금 거리 송축 제반의 야동가 접속인라 지금 거리의 첨종 럭터 제반의 소흥가 잡슬링근의 가신식인 상치용가는 바 소소당 대극소 세 시진핑가 지금 화연 공바 등 시진핑가 첨종 공부를 도중 럭터 당 습제기라 지금 거리의 첨종 도중 당 저쪽 럭터 제바 등 저쪽으로 저 시진핑가 총은 샤우르 돈 변화샤 가친 럭터 당 습제바니 송들 시대 롱인 참고 종합이 갑그 아무근분 링근 돈출 제바 등 송들 시니 선디다와 영뜨가 담 这个巴登乐德的时代成中若龙等接近欢迎跟托三这个正时代人物车等的南洋聪昏格跟称等不巴人家的这个地马当然兄强腾娘那个等着卷跟聪昏者列尔萨尔瓦巴宾这个

0: 林国杰记者苏岩。咱们拉了格瓦登，咱们罗中写法，咱们思松写法，咱们松秀写法，咱们维修写法，技能，俺从他们跟干扯人。
1: Tsolmuna meksul menggugi kela jankil pshidun. Mamang dasi chomra, sakang, nronkang susa meskyun manjungi hivsha chedugdang, meskyun shongkubja rangshub shetang. Mamang kangchukji tarlima jenni, argu shila dhubi meksul menggug taji hivsha natsu hunjung shini. Waftanji jadigin charjil zugi. Aloshi adigchi meksul denjigja dambiltang tenshang. Арготан аргикули м хармр рут тапаяки
2: хтам ке бен баредин тичэм бодаин
3: тичэм бодаредин гэнжун чэ сэхтэм ян
4: гэнжун сэлхэм
5: Yan zashang sibir kawachangar gitan pantuk nambadang longchun tang jajin dang sankun hanji chanambar kikim zang. Darta kichik nyanlim tan jojimand, nga su sormun yangduk nyanchin kong warkil longchun gangjong shalang lechun yin. Derang gangjong shalang lechun day yin, ngay kichik lan donzin tang somdik shil nga gabzang nam gil yin. Rupa namba, tanga tiram dala chanchan laksan da dargi chenpo shunga tangtan dala tangi mizi ergani sergo nuga laksan da tsongi na yung shesukal irga sosu ga chabkong nangani dargi chenpo shunga dala tangi. Darta nga su ma gira rere tsongi na yung mizi ergani daga aranga tsuwaante davdi gang lak zikchan tangchan jimbe gang re la. Tiga tanga tiram ga lemtsan di nanga mizi ergani ga laksan di shuka rgami yoni mizi ergani ga laksan da yungi na xaachan da Tsushib kutong dana jamjiyang kanla kansima lango ni tomo najin ziga ikshih kalim gili dali janjiye kyu yil. Kirga yana girgin gangin lag yin. Dana shuni ikshi kirga jawaz gil.
6: Wai?
7: Oh.
6: Oh, ganla demu.
7: Anguzba
6: demu. Demu yin girgin gitirin shabi jesun kutong ni ngasi janda tanglin shino tiji chi shino yin.
7: Ayala
6: so. Tigana ganla kin lensin gan dorum tara tomo rangi ngotu zigan dor diz gik yana.
7: あ、ないな、感じ。あの、今、その、チラムスで。だから、その、あ、瞬間中国と一緒にね。だから、大概にな、やつ中国に本当なんか、本当の現地まで行く。だから、これから修羅。あ、じゃあ、リニーと写真撮影が、リカでリンでガノを進行。あ、人人と途中で、あ、大体にな、なんか、あ、ちょっと、認知とか、現地が、この感じが、通じるから、だめだ、ちょっと、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
6: ཁྱི ཕྱད མི ཁྱི
7: ཁྱི ཕྱད མི ཁྱི ཕྱད མི ཁྱི ཕྱད མི ཁྱི ཕྱད མི ཁྱི ཕྱད མི ཁྱི ཕྱད མི ཁྱི ཕྱད མི ཁྱི ཕྱད མི ཁྱི ཕྱད མི ཁྱི ཕྱད མི ཁྱི ཕྱད མི ཁྱི ཕྱད མི ཁྱི ཕྱད མི ཁྱི ཕྱད མི ཁྱི ཕྱད མི ཁྱི ཕྱད མི ཁྱི ཕྱད མི ཁྱི ཕྱད མི ཁྱི ཕྱད མི ཁྱི ཕྱད མི ཁྱི ཕྱད མི ཁྱི ཕྱད མི ཁྱི ཕྱད མི ཁྱི ཕྱད མི ཁྱི ཕྱད མི ཁྱི ཕྱད མི ཁྱི ཕྱད མི 마사 통화를 겁니다. 아리사이나 막 그저 돈지야디 잘 보시고는 마사 그 그런 데 들어 넘어. 다 마사 조절 그 돈은 시험 정도 잡았다. 아 지나 다른 님도 좋다 하는 거 지나서 그랬다. 다른 자트 년치를 안 받습니다. 그럼 이 용도다 뭐 그 돈 주고 근데 돈 정도. 이 조가다 돌아가는 거 같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도무지 이렇게 아리다가 어저 동고다 그거 럭셀스 있으면 그 이렇게 넘어 왔다. 다때 텐트 때가 돈지 마셨거든. 나 클라우드 구조대. 심은 공수도 클라우드 구조대인데 아리들이 그거 그거 이제 보다 공수도 겸나이 구조대. 그거 지금 아그 그 지금 아리나도 뭐 총수가냐 이론 마스크가
6: 요기 요기.
7: 아 정말 그렇게 되는 무슨 지우듯이. 또 이제 남게 있나 시티에서도는 알리바바 등과 나그디 출품들이 체험을 그 중들아. 그거 저 당신 공수도 그다가 괜찮거든. 아 공수도 등과 공유한다고 그러고 다. 그거다 케미 전부 아 지화로 증거지 RM 그도 뭐 토지 마셔 오늘 스토리야.
6: 진짜
7: 우주 저기인데 그 랑지크스 본다. 나르민드 피지글로 칸도 녹한다. 난 칸더니 딱 애들 인수스나 쳤고 무동 인수스나 쳤고 정말 시제도도 나 그 문제에서 못 모르다 터내고 마스터 남은 것도 요즘도 그 냠블리스 너무 신경 쓰는데 아니 냠블리스도 아리고 맞고 뭐 그다음에 또 뭐 이나 시리즈입니다. 따위가 그 거대 정부 철 특치 거우미나 딱 스타라 그것으로 동부가 해비스로 상상했고 딜라 그거 사도 담대 그러나 딱 디스크션 정도 뭐
6: 제
7: 그렇게 소식을 가지고 공수도 갔다 정도다든 나는 걸 또 세비 봐 저는 그렇게 그는 그렇게 세비시다가 담물랑도 그거 리미도 그거 하고니 하나 아리고 실리콘 롱바스비 그거 롱바도 그 좋게 만나다 아 저거 진행 시가 리시바 선박이랑 대로 좀 그런 모습을 살펴본다 아 리니스고노 마음과 대상자도 만봐 따따따 리니스 요누고
6: 아 당신 그대로 그 정도 모습이 왜그 네트급 장청 그 로지라 이쪽에 이르니게 폐지가 샵식이 잡콘데 인제나 다다 살간다 토요 그때 그 내용 갑다지나
7: 왜그 같은 전 그 적군을 안다 자기가 되나 그래서 그러선 말고
6: 제
7: 그래서 그 그때 뭐 그 선선아 그러다 우자 우자 선노 그런데 지금 그 보리다 지금 무슨 선노 무슨 사실 그거 키 나티스 맞아 왜나 롤레나 왜 시작이 되도록 그랬지 딱 틀라서 봐 너무 돈답다 아 발자다 하는다 삼보다 그런다 하말라야도 탈다가 우주 보시는 지 거진지 같은 거 틀린다 뭐 이게 또 틀다 뭐 많지 진짜 아 영 날씨 없어서 저 중에 놀라

0: 这样看不是那这样，这其实也不错嘛。那我这个账目写出来，要他背过来，我一切都不到那里啊。
1: 那这这。
0: 那第二年新发工资到到，就弄到中央门口不清楚有个子。门口不清，或者在中央门口不清，那项目都不清，给通中国给通都清，党中国门口不清，我讲都清。他那中国个制度上的坑拉说白了，哎，都在帮忙，到我一个，就是都在他中国的那个，他是个忙这个的干嘛的，懂了不？
1: 那这这。
0: 这个产业这个呢，我一个到现在基地到基地吧，开班当，这个这个像把个到后来个我这个到头发这么紧张吗？这个这个我一个应征应征是不是的？二十二岁就应征个，办事那个一个这个个去，这个去到这个后来个应征什么的？应征个人吧的，这个这个大龙子呢，七个应征啊，应征的不就对？这七个呢，本来应征都在那个你们的特产。ngale den beta dei chulo ba tan chulo ba tan mo sala thul thul de ta lon de gira da wo ik gar ni ge shwa yang sing ki chi mo shwa de ni po jo na an ri so ti ba de khata shin bi bu so wo ik ka ja de la chi gre na sang an ke na wo ke na khang ke na sama lon ke so so da ji ro she tan na ti ki ki tu e ki sun da wo ka se
1: je je
0: ta tun nang re ta da wo ik ji ro hui nyang sama ji ro chang ka ji ge tong bu 아 우정거 외부 컬러서 봐. 되게 지고 사실 소소가 사실 소소가 망가다 디럭처리다. 아 회냥라서 봐. 문반하나 같은지 그런 아 되게 회냥 소마다 TV 인생에 대사가 다른 순적이다. 마음과 내 영지 그걸 컨셉으로 해 줬던 거 같은데 맞지 그게 뭔지 되죠 좀 뭐. 내가 제가 다 당선 제 번호 어린이가 치스답이 지치 아주 아우치고 회의치 모습과 개미치 모습. 안 들어다 진이다 타이지나 우정토치인한자 저 라사거디 촌으로 인한자 되고 살롱거디 중국비순정신 사막은데 괜찮지만도 리우타모 우기그나니 종사도 차요비군이 가다시 타바당 소인자타바 이지통타바 안다모고 자로 사막지 차이다니 도센드 사막어 나서 우이 우그 사전에 치고 촌으로에서나 다 좋은한거 세리바 다 지구 도수도 원리 정진도

0: 소소 다니엘 그라가다 시베심 부드케 주기 다사라 무슨 다니엘 고케 다니엘데 삼아 그냥 체크 부분한테
1: 제시
0: 이스가 고모 아 따다 니 틴데나 아 소소 딜라케시가 반박트 그 주기 아니 냥스가 더트 다트니나치 아 더거 지가 토마스가 이세이나치 그마티 그렇게 현실가 다루는 그런 좀 없거든
1: 제
0: 아까 친정가 하마라 소바가 토마가 아장디데 특세 있으나 삼아오다 그 이름 공원다 아니 다시 생각하고 아 자기네 다시 돌아다 소수라 같이 반대실 때 그죠 되지 그래서 니 진정라 그거 다 다시 막 본다 세진 봐 본다는 거 그냥 삼아 그거랑 기술을 그 중다 봐 만투가 늦었다 봐 당각을 짓었다 봐 삼아다 니가 어떤 데들이 아 사실 시 봤던 아야나 지금 남바서 군이 이제 피시와 아 너무 지치도 그럼 되나 지금 저쪽 배서 달라요 이렇게 지금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항상 그 눈치 삼아 쓰세요 지금이나 저 하나가 다시가 그 다 내가 누구 아니 나 받아 쓰는 거 오늘 지금 전 전화 좀 하고 이렇게 못 들어서 그 지금 너무 내가 뭐 응 저 아니 그 농다 좀 내가 이거 찾았다 나 받아 그 지금 저 전화 삼아서 다 당연히 이제 좀 뭐가 나 받아 놓다 그 밑에 나 지금 마음 와리 밑에 좀 쪽에 있는데 난 그래서 좀 찌다 나 좀 싶어 삼아 어제 소진 그 삼아 아직 조금 더 미리 이거 사서 아 다 그러니 다 그것이 여러분 도 잘 그렇게 돼요 그냥 제가 다 뭐 다 넘어만 저거 소화했을 건데 다당 선거 단계에 전달소는 지금 몬스라 그 리시바드나 저거 나 그래서 뭐 그냥 바로 리시바드 뭐 하나 자켓 입고 담고
1: 응
0: 아담 옷 입고 자켓 입고 이제 자 그래도 내가 싫으나 괜히라 그거 이렇게 그 깨져서 돈다나 노자인 죽는 너무 그거 막 찾는 통로 있고 뭐
1: 아지지
0: 뭐 그거 저리 다들 지금 오시고 싶고 어 종교 때 뭐가 종교 그런 데 종교 때 우리가 노자에 되면 그것도 그거 어떤 저쪽 근처 좀 뭐 응 아, 이마세 다루는 지나 지금 트라마 손에 멤버된 곳이나요? 아, 지금 나이글라스 오빠도 정말 우리가 이제 틀는 나도 모시 지우지나 오시고 지금 나빠라 니가리 멤버 니가리 지금 다른 곳 없고 뭐?
1: 딩그댕그
0: 그만다 지금 소르크 쇼그나 쇼그 맨치브 쇼그나 쇼그 그래서 정부 정동구 쇼그나 쇼그 아, 다른 냉증 그 멀리 잠바 당연히 더링이 베지 더 집중적으로 제대로 붙었어요. 아니 이렇게 되니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비지라가요. 노래라가 당선 지금 어 노기대 지금 그러니까다가 시주기도 뭐 아는 분이 저도 못 놓다고.
1: 네, 요요.
0: 대단한 게 다라대 또 이제 또 다라대 다자가 또 이제 하나 소사마 다라대 현실 먼저 좀 보고 이제 받아 못 통고 그래요. 지금 노래 소소나 지금 밴디를 저리. 하나 다 고도 이제 지나 당선 지금 예상금 받고 둘 다서 시주기 그 다브리 얘기 되더니 산이서 달랑더니 니나나 예상금 받고 그랬잖아. 그리고 니가 그 그 배럴 라가나 누가 지금 소마스 지단다 인스타그램 보고 나마다 그 땡치 지단다 산다나 인스타그램 보고 그 사람 같은 데 코스 모르고 뭐
1: 제제제
0: 그 고투 위치에 따라 문제 뭐 데 알링 자라 지 탄소 그리 좀 소지면 그 다들 모두 다음 지 자차 자도 같이 말 따라 마음 왔다 뒤 맞은 자차 자리 형 다음 날 그 이제 무슨 데 시우 그 주대 이때나다 우리 그린인데 락자도 난 락자도 그 차리 겐니다 혹시 오늘 가서 소나 남기서 돈좀 모르겠다 오죠 저기가 방송 시작을 선하다. 링이 전선가 사바다가 담. 방송을 소화 예지가 자로 침부스기 출구 주대요.
1: 미지 링인데 원래 사클인데 잡자 제시 송이 다르플 에코니 갑던데 인기나. 근데 지 럭슬 장경 잠니 파르갈다 땅이다. 링니 전선 땅 땅이 인기나. 마마만 속고 소한데 타가 타소니 샤운드가 좀 탐니 tamoga chaltgde thoyozi khadai ko ka tigna ta maung pa ga lu nga ni chiga wandi mizir ni ga khasog ta su mathatin de jo jirela ching jo jir gan la ta ron ri ja khzna chok ko yana on de sakhlin de chab ga chi chi ji tang go de zna chok ding et ni chiran ga dan sig sha na
0: la so ta de ri ni de na tam de ni ga ja ja re mung ta khasog dira de ni ri ga chu ta la se ga chana de ru je bu ti na da dikit na kinga da se da chakdi da na na ta da kuna mo ha isa sewa de chilo na da chimo zrina ta jo jo do chino da cha che zrina alo se sewa kin sewa di na kinji sewa di na chi chi chi chamu do jo da si da pi chi shong yo ni na ma wa no nga da do ta ba na de ta ri de so go ji wa ta na ta ge se le ta ta mo do shu ta ma ri de shi na se zrina ma wa ta ri da jo da ji do ka chu do mo chi chi zrina ri ni da de ka ji ta Kalikan apa yang sulit kan? Kekaran kita kalikan itu masuk mana?
1: Hmm.
0: Ah, dalam satu segmen mana? Cipur ini jenis itu masuk contoh kita. Ojo ko agent ini kira. Jadi ni yang kira nanti dah lagi ya.
1: Hmm.
0: Kalau jenis mana? Dalam satu ia itu cuma coba terus itu mana nanti guna dua jalan ke ini zaman zaman. Jadi mana? Tapi kita kalikan ini.

阿米르케제송룬친흑그세세이치진인아메리카등크빈드완자적체위갑스크비군타나무르유비아메리키초마크마그툰덴지르참드르시브르마슬아메리키제송부이중스비톨숑가니첼깡인라동토브르자드깡락시오셀 아메리키 제송부이 베비 니셀타르나 흑그세세이셰지르 텅디 참지무기는 댄시들 링근 르그터 셰퍼르 코비 차르친 요슬르담 버 간송 셰첼리엔셀 키 아메리키 머머르 트그체 셰쿱 셰지르 커피 마웅바 아메리키 신진 등 커피 고틀르름 빌르그다 종요셀 아메리키 제송부이 베르비 년지일리 흑그세세이 셰지르 Kati kibayi, Guantanamo Ameriki tsumaqa mgdun dhenjir champibirtung cishi na jimil di shahchu jigyinba dang, deli kibayi tung mundu jang kikir matabbi nizil njong sesir.

0: 야안자치덴비년군족분안바 최초대모인나 따르다 제적 년름된 전선반는 총은 정적 년층 큰 오길의 농천지 왈농천지 포냐그 다통년층긴 나대군글년층디 논선바 치렁조마긴 따르다 제렁 큰나요칭 왈농천지 포니년층든는 최등아의 나름나 흥농도 제비 년집지 니르크시긴
1: 야족분안바디나 참드니 영돈즘바 체르노 로마게 대군가 왈농천지 포냐게 렌첸디능아 고드기 요누글흑치이뜨가 체나마 응오초즈가 통통즈기길 통마르 알마 프모 로마게 유파마라

야 시댕거 년컨 접근한 바 다스타 체적거 년름된 존선 반드는 총은 워크레 롱청거 완롱천지 번역의 타통낸 챙긴 나대공글엔 챈돈선 바 체롱로 마긴 디나 참더니 고드기오 누글치 공부 돈집 속글릉비 스가송 함무세르그누거 동네니 무즈긴 디나 접근한 바긴 대공거 타통글엔 챈데절데던 공부 돈집 속글릉비 스가송 함무세르그누거 동네인데 판츠날릭치 거삼나 나츠 타통큰거 카프릉정 특급된

0: 아망 춘 초비 양량리 정비 알랑가데무 아망자 로탄 아르바디 돌비 카리센 서
1: 아망지 판으로 왕들다 댐비 가와토파 톰친들이 인지르진트 잡이 스빈 차르크 톰친다라 中国那把共同爱情从那江中国年轻坑等中共在扩中了等中文盟始终你给做着不等从江中国年轻坑我给了龙城等安度年轻从那我给找了江中国年轻坑在扩中而给你历史里也扩江中国年轻去在扩中而给你康熙金干这不些比十八个不同没有接单会担心站的各不阿比可接上班的两个罗牛子的但那下面那把做个那么他龙做个你那么三的龙那个阿蒙了 공부 생활 고지 요시 버릇 산 것이

0: 야살 홍송너 남아 요츠구 템송드시
1: 다 조지 좀해라
0: 레요 다 남이 아니 김바 먼저와즈 랭고너스 니무 아니우니 셰르당 먼저와즈 랭고너스
1: 오 다타치 참마이너
0: 안 참레이즈라 지니 아니라 큰조너스
1: 다 참예예가 탄즈고
0: 아 체인 다영 워무 아니브셰니 아미람데 고너스 왜 남아 랭이 머게 아니브자 고너스 아니 남아 니무 섬부 마슈추 낭치가 사르와즈 오르근 고르츠옴 고너스
1: 다치 마슈추 체근근 간크다 콘리 주레지 탄레라
0: 아 뜨지네르 지금 반당이 또파이누 이나 파치르 뭐스 만지메크
1: 아니 이거 매니 어젠스탄 따뜨그레
0: 아 용르둑 세르주 카너르타 마슈추 뇽히즈가다 탐오즈그레
1: 마슈추 쇼쇼조지 마나 초랑게 마산도
0: 아 나마사지 찌그라메
1: 니스티나단 지금메
0: 아야
1: 추브니 에노치 마리아
0: 아 하우 디난 지금메크베
2: 야 조그나바 데나 다리기 레슨드 로와 콘츠크잡클랑위 동네 냐모디 촌네 판츠나 데모즈구주이 레슨드 거송드바 땅 솜딩간 크바츠랑 자시라 다클바 담든 수 제주부 다클바 응드그 세랑 땅 손머린 칭이엔

0: 나중에 집이 리스트에 돌아
1: 버피워요 히르크 상캄
0: 리피워요 젠조에 가르트
1: 나중에 집이 열리지 제쪽
0: 조고 중쪽도 나중에 집이

야 형님이 조금 총총초 실은 해몽디 당양 등주위 나총시비 가츠크 찬총 동우 조기 드긴여가는 아식당나라 알랑이 가지르슬라 가시오노그 조금 총총 청마그 디슬 담진히 아나 조르조르히 십던 유언자 조금 총총 청마그 로카 등 참니 실르즈가 해몽니 치드고 즉시요 아리 긍인지 등나 나준의 지마 단진 강무그릉노그 실르 세르고 총총 세고논데 대랑 쳇고 드시요 다나 아치카 공성 학갑당 릴데땡 이랑가 파사 파이카 빵아 로기 빵탕 요과즈기니 세르고 총총 초땅 산데 실레 녜무즈글랑이 아 도크레 디무즈 참나다 시기 찌찌르라 디쟁거 두고 총총 참마게 영 실레 녜무데 다 요고즈고 중아 라니게 인데 히기슈가 앙 파마땅 산데 아 아치카 공성 학제부즈그로 중아리와이 다나 아치 녜마치가 Zero chong chong se gono shilandi nyam sa chinyo.

야뇽니비 우글호부고니 파마등 산타 영나 나님그 쪼고총총 초등 산타 시기 보스기고 아리 따나치 슈니 지네 쪼고총총 노르 잠 싱글랑 노그 실즈가 냠터시 아 다쿵긴 지네 세르고 총총이나 쪼고 냠터시 세고는다니가 시기 찬다그리 따나 쪼고총총 청마 영나 세르고 총총 청마 냠터시 냠터시 거가주 아 단대영 시기 쳔부 마카수 무슨더 거가주 아 리풍덕 씨가 대통령 존디 씨가 판토거리 대나가지 냠터 씨 세고노 실년문 대년나 당아 나충 씨비가 측 잔충은 이와 티바가 찍는 것이나 처모래

0: 다는 베이징지 디츠르 조브질힌
1: 아링이는 토인키흐담야 강중스 장등기쇼라 세르쌈니
0: 강중세르쌈
2: 제덴체 년컨트로보남바 체남바 데모이나 nga lenchen din don zamba khawsen chu yin
3: demo to konan ba nga lenchen din don zamba ma phum gon bo yin ne
2: ta sta che che ge nyanam dan ju jin ban dan ne zong gong jang tong nian chen kang wo ke la long chen che gang jong se sim de chen yin tang de le chen nang zom zhe bi chen nam la xi jin ping ge ye si le zhong le guo le long wa dang e zhe ge sim tim ji bi chan ba ni guo zhe xi bi nan ba qi shi de san ber ga si xi
4: 刚是一个公司，老路车间，三十四的旁边，那是我上级婆娘和爷们的开车人在用。当时他前几年新弄上班的呢，刚从三十四的村人。习近平姐，儿子是中这个国老王。
3: 냠크나바 텅디 시진핑기 제스르 쫑데 코르랑와 시피 참비능데 불당부 크급적선 바르데 슈그용니 접지 사플샤지 나톤 가친 가시 코르체 중공 중앙의 초든 지역 사실 집이 참바브셔 왔던지 있네
2: 담바 르르송라 응월글 셰비 응고틀브 직솔당 리키 람솔 티청던 지기 코르 르르송라 응월글 셰비 나돈 톤타 와르스므데 땅 앞셔는 근데 릉지 졸지 중망비 나돈시 이겐 다스티에 나던 주원은 레송라 응월글셰비 리콘첸 간니 타르토데 기르와당 지그적 기르도시 측매비 조돈 라라 셰브주 타르심셰 가와당 레송케 조돈 중 멍양 큰긴 단들 셰흡 셴바지 이현
3: 성좀 진속제 조돈 리 레송라 응월글셰비 거지 그쇼당 람솔 사르투샤

阿米르키제송룬친흑그세스이치진인아메리카등커빈드완자적체위갑스커비군타나무르유비아메리키초먹거엄그둔덴지르참지르시브르마슬아메리키제송부이중스비톨숑가니첼강인라동도브르자드강럭시오서 아메리키 제송부의 베비 니첼 따르나 흑그세스이유셰지르 등디 참지무기는 댄시들 링근 르그터 셰퍼르 코비 차르친 요슬르담 버 간송 셰첼리엔서 키 아메리키 머머르 트그체 셰쿱 셰지 커피 마웅바 아메리키 신진 등 커피 고틀르름 빌르다 종요서 아메리키 예송부이 벨비 년지리 흑그 세시 유셰지 카테 커바이 권타나모 아메리키 조마가 머든 덴지 챔프 버통 시시나 디밀게 샤추지기 임바등 델리 커바이 통먼도 정 크크르 머터비 네틀 종세서

그게 좀 되지 대충 지금 자주나 뭐 맛있어 셔야 돼. 아 대나라 따니 토박을 따는 거나 따나 정통으로 배 따는 날 호수 동안 뜻이나 그거 지금 다시 원지 우금에 그 손다는 게 지금 무슨 초때 말이 양 그가 나를 때 쓰기 뒤 쟁기 그다 양 대니라 따는 거나 따 가다시 호수 동안 그거를 아 다진 다진 된다니 정통 동안 알아온 그렇게 많이 있는 건데 그 시간에 따 노파우노 안 뒤시 가다시나 따는 거나 따 가챘다 다음에 되지 가챘디 많이나 뒤 시타니 토박이요 산이 뒤가 따디와는요 지금 주니 네 토반데 가지가 아 뒤무지리 뒤 오늘 뭐 어때 되와시 뒤 그다 전등도 군대 위리다 그 게무비즈무 그 게무라 비온다 딱 용 드레스 다 샤이라니 가운데노 도무즈리 티온다 티 그 샤이라 아 게무니가 요수니 니츠나 문드 게셰리 아다 치나라 다 추르가 자차는 거 진드그리라세 아 테나 치라 호수즈 똥 니가 그추 그 제딜이 콩가 덴데니 토르 크크 아다니 토바근 그 카진센드 게셰나 그 카미니 그 아다 추 전천우 그 차니 이런 거 자청라 이런 거 치메누 그 차니 치라 호수즈 똥지 그 주위 드 게셰노다 티나라 다 자차나 추고 다 그 샤이 그 칼만니니 티나타 니 토르 크크라다 천던트니 시 카멘 카나 다칠린 유즈 그 토테타 그 아당 춘디 녀토파즈 그 다나군데 지리 치송타 나치 마라저 시톤타 무즈 아다 뜨기시타 타론 젬바 추고 그 시톤타 타론나 다 젬바라 라처 지리 다시 그 아다 니츠나 무즈 그 자트그리 디기지니타 다 추글라 연 데오클리 콘 젬바 타르과 비데토 크르가타 뜨기 천던 트니시 가면 카나 치리 송이 아다 칠롱이 그 천톤누 그 첸디 추모게 톤다라 뜨도 꾸티 아데한 뜨꾸트 아 조드스 아 되게 지니탄 그 청통노 장식니 딱고니 니셰고노 럭트메노 시리 아 디간 체니 그 청통통 렁크고노 디리 아 디글라카니 덴르근 디 천안가다니 디게 지니타 크르기요 아 녀톡 바추 근드니 그 다샤완드 군드 아 정통 샤완드 디쿠난 드 라 자츄르 마샤 다론드니 녀톡 발라 아 디모스노 디게 헨체니 다론 녀톡 발라 그 저돈스노 근드글라카니 아 녀톡 발라 제고시 도요느니 오크즈리디 다크추데 추근 덴르니 녀톡 크르크데그 아탄데요 제딜이 쿵가 니토르 크크도 쿵데가 니토반데라 야르스제니 따토무즈리 뜨니타 니토르 크크 니토반데 온토 서츄실이다 고니 덴데 니토르 크크 야르스제니 두콘데 영크치 돈드가 딩궁아마 서츄스 서츄스나타 크기 니완데 두콘데 크그 샤학초반 두콘데 따따즈고 종화마마 진터자카 니톤 자튼가 딴데 두콘데 니토발란 제구슈 도윤그니 두콘데 치기용자마 제첸근 뜻트라 튼트라타 저한테 떠내시대던 다른 징크지 아니 토팔라 그게 저 돈스노 근데 다 나오는 데 청구스군 우리가 니 천도 군들라 천도 테니시 다그치 디주가 니토르 그 다다가 주 총어 이돈 천전 센지 컨도 군들라 야레 이크르데 돈디 그 다음에 쫓아오는 그 체즈군으로 체티 제치고대요 요 진던데 디 콘도모스 계시대던 데 추구 말아요는 그 그인지나 아다카 군이 진우가 아우 진우고 쮸 다다가 름바 안요가 미쮸 영무스군 천도모스 톤다께 느글아까니 아다 그게 요 청통이 그거 친구들 건데 너는 그때 다들 고무대 네가 주 다 출루 그 지디 지가 니 뜸 체르신지 컨데도 건데라 야라야 자이 손데 던디 그 청통노 그 치근는 거다 지금 체나무 치무스 기나스 그너 아 데티리오노 텐지나 딱 그거 치근는 인지나 딱 그 체나무도 다자라 가지가 지르니 치거든 뜸 무스 기오니 뜸 무스 그리 네가 티첸 건 텐지나 그가요 알롱 그 거나스 그너 녀카 치위 군이 알롱 그 동인 거니스 그너 다 텐 뜸 무스 그다 그게

0: 아망 춘 초비 양신양리 쇼비 알랑가브데무 아망티아 로탄 아르흐바리 돌비 카리센 서
1: 가망지 판으로 왕즈다 덴비 가와토파 톰친들이 인지르진드 잡비 스빈 차르크 톰친다라 이아르체덴지 냠거 로뇽즈그네 타나 슈니 남바소가 라마 손트르치칼랑비 얼렁고 마세틴 초프튼 레세니 아망라시글라 산로스

세딩그 냥컨도 고난 바데난 참드닝 아실한 직드 슝화 가릉 드닝 찰롱 송누가 라와 도바글랑비 월 디스틸 담비 다시 코세니 아망라시글라 냠르일

0: 잠릉 르비 콰양슨 테르비 까르마 오체
1: 치든 아유 심코나르겐 비인 지르크 드가젠
0: 알랑둥 잠릉 겐지
1: 아망 투르 흐테르 므근거 스노 카난지 비 메토 친보
0: 원방 심진 겐지 히르블린 비비 아니 좀마랑 무
1: 알랑둥 잠릉 르젠지
2: 자시 벤더라리야 다 아르무는 아리가 남지 마드리피 양아츠악스만 아리라그니 아르기치 에츠기 요라야 사우르제는 아리와미 에완제치기 요라야 다 샹쇼고 아리아라트 xibndi eri tgaya yanga do tallari karu omi chigayola ya nar chiga nagari gamba dom ga chigayola ya na ngor ni na ari chigali mar do chigavi ta khtob chen ari ara o Abaisi gari yola ya Yangar tom zhang ari chakar Abaisi chiga yola ya Yangar tom chong ori nkar zong Shikwa chiga yola ya Yangar maru ori nila Mari chiga vi ya Yangar tamzi eri shogdil Gajan

갈라 탈라라모 탈라영 얼레나 간이트 출르제지 삽쇼영 어니 양아임치나 히르브 신르브영 어치 다티지즈라 람나영 어총 산데이상오 마시영 어나 夜了香龙之王这个应恶杀俺那个这个人前那红啊应恶的了忙啊做生意那个马戏应恶那大象中你记忆撒恰应恶那应花归个你记忆得了么应恶那 阿根那馬古雅拉卡瓦英恩巴巴索蒙蒙南卡阿德薩英厄那丹索朗阿拉提耶西薩英厄尼香恩瓦根根根西薩英厄那雅昌昌雄子楞阿西薩英厄尼 大瓦琴能中那个人家中央恶你那想着阿德个阿拉模样恶色人养了路那路你也在个样恶走我是呀你能成大拉样恶西但凭呀这事人中那样恶西 中开启那家了俺是不答应恶着了大开启那家的也学会应恶中大后起那中那个恩强西应恶的

차가 사차지 자위 사탄스 양타가 스타치기 지금 노르선가 좀탄스 스타치 카르즈기 트에타노 니모 샤크르크 나그르 자위 사탄노 양트버티 납쇼크잖아 아른트코즈크 나나 아르돈차가 소일리 화트 탐치크 나그티나나 트자인조크 아와르닝 트코요피 가네타나 사동 즈그나 틀마베 쉐요 노토니 틀마티 응암직다니 현동 진보즈 흩자와그 거기 쿄용디 아르동차그 크트르게 자위 쳇탁사탄스 찌 치와데 암말리 홍게 쳇다위 리흐시시그다 당당스 드르마크르케 찌몽게 쳇근즈나 냐미 흥와지니 Tetika tagni sa khjarju ma sonu tobka lokola ka suzg dawi amal khombu tge zgame dans thama tetika ta ardo to ga jawi sa dans tetika ni tri khor sonu njan khigra khjigdo ni gen dari han sa tanar yandi tagni sa na tum tsang yo sa zgna tum ji sa rwa ga ni yara lang yondi Khichigla, khwao santaga atumga rat lipchin tawi dhamse hantansg. Tadi, hor khwazang khambag maru di, ar ganjir jaleg landa langnar.

0: 야, 릭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따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니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3: 야 저분한바 디나 다타 체적거 산시 농지만다는 찬지 공회 향친 용제 대신세리 라신란들 스카브가와가 찬증거 영이인 남바치 못타냐버가스시 슈닌란들아시 큰잔식 응뜨거 종아와 골룽잔큰이 톰비 로알르그자땅 Ranshin ngartag chonga wa, chobshin rankhani thonbi, alama derchi chuni garel, changme garsan nang rogo.

가 영어로 로고지 하롱이르공아 영어 카르니 그리고 땅 어쇼는 바 영어 호총주 있는 거 땅 어꾸는 바 영어 가루신 있는 거지 아로잉 읍사바 영어 헤르슴 체르 있는 거 따치르시마 영어 살라와 떠나지 아로잉 읍사암토나 영어 궁근르니고 니대친부 영어 카르니 그리고지 아로잉 읍사바 영어 알라잉 읍쇼바 영어 도르타

0: 심 드나르고지 알아타트다다고 알아히라 알아디르고시지 알아타상나모고 알아르르르 알아사나요지 알아타르고고 알아간교 알아참르트지
1: 알아라 나고예야나고영어로가노노고지하루에자여가영어실친카그고다자여가영어스토르만토고지아니가예종조리영어강승사야조예그르머뜨가영어하루장고시와인나단조머뜨가영어자르니그고야지 알아예사디치는영어시르노니고예츠그여가영어콜트르스목트만더지아니가예르군조리영어츠그스무샤란조예체머뜨가영어라키녀마인나타르고머뜨가영어디르질고야지
0: 알아

로리고지 하루에 좋은 송구 영을 꿀꺽 자시 땅안 송아 영을 꿀꺽 물을 일다 속하루 영을 질다 드주 일지 하루에 시골은 통 영을 혼나 그주 일다 초딩아 영을 꿀꺽 시무시 땅아 딩구 영을 꿀꺽 시로 일지 아니게 대카르 영어 줄라 특주 일예 넘어 통 영어 혼나 그주 일지

아롱이 샤쇼고 토고용아지 나라보인자에 디하니 니샹마르체라고지 아로예 사우디 친의영아 총거셔등아지 아로예 주토노 친의영아 스그스콜라고예 지그토노 통의영아 나그노자고지 아로예 지샤마영아지 낙쇼보인자가 텐더니 영아 죽을 거냐나

알란더 사디 친의 영어 시르는 이거 다카가리 스가시나 소그고에 츠그시흐트마스 그존나츠그라지 아론더 셔르고자 스가촌이 투리고 타블린 조스근도 나르드 그야지

아다다르고 총대고 아다츠스마 아라샤노고지 아단등 어따츠고 아라심고 아라킬르고지 아다다그님 동에고 아다디라 아라니노고지

0: 中央马尔马基律动清标通年赵月各动系列追突月下巴尔图各动西部提列追月湘江藏部预计追马尔马基目共提阳都退起各地没截止冲动年没松之牌的拥土清月湘江藏部追月结束中央马尔马湖南军年贵州入批月记录京东国别松之双儿略到唐北西对年
1: 마르마기贵州抢救第三列基金遵义了帕尔干南瓦的改革不谈中国三七列王那样内铁路陆巨正新起军都雄雄今次唐北翠军恩年内翠军队年帕尔中国中央七七军队遵义如改宗垂措措约行陆巨托垂措提名了遵义垂措集聚垂措托赵薇国中听阿巴的国会结算期年明堂勒不恰的秋冬南瓦堂当中央堂马尔马去
0: 陆队毛泽东给国际内部定期中华中国三七团委内段党给人族让点动力他去级别推三十八的立信其选给各自推三组党堂马尔马中国三七届接触票你们这边往年堂具备卡车加多些中央马尔马给加多目的立正那么堂将军南部养家的脚步处赤水藏部听习追话堂这就特不谈这一句话
1: 给孟伟秀自然去追话陆定三八牛肉都超八铁就那么秀给给话咱他请我吃都结巴老子口出常被预计那我所给各自土么接替马尔马给白马去三级普三的南列特别严重团结结个几个结束几个浪月记录京东国别松就所住绿岛这边能中央马尔马给湖南塔湖北四川贵州建议电信的独特南天马尔马军尼巴塔 四川滩陕西电信的独特南街马尔马军西部的念头会宁坦江太部署解决解决中期将军解决九之外接不着南局将军的南部图预计其中出给他接行出坦藏部家长撤度接班日无阳三十七九号解约铁大能托塞列家族为了米协同演员别抗日你说他约不谈其南给托米协助差别杨伟杂谈杨月 马尔马基把民众别三百六度了电梯每日给他塞列推给三百穷话他南沙规划的配备每月给我三十等级三月将军你扎当一个系统将军你持着如果系将军你身体出国的细节隐形将军你六七位将军您都对吧他中国三级结个年结个教书三米七八的区别贴三百归属开心扩展在于了
2: 中华以不住嘴退入三百杨军冷不如也不绝巴的归家杨天明一这个雷库那边为内区党中央企党用所杨台北西军前阵大瓦组不谈老林大的会陆中陆水解决了规制大的年家的母体运动前边中央组织措穷西三年谈参不住了家队前边来团雷巴的主义不是家队突然从丢团 中央组织促进会议七月书记习近平给松懈开进谈组团谈签个组团开进的公团陆中谈拉达的定色策略帖浪色端不谈母体运动前边中央组织促进会议跟着谈来跟来给规制西北蓝色界得贴不谈我谈陆中陆水批评内催期年修的年行组织谈得归组织来团了新旧谈规制协议不是 中央组织促进会议促促会议这月三年谈第三期七夕节从内拖了动画谈党中央期母体组织促进运动前边七夕节升起了我军定色愿望期盼三路谈七句党中央期特区规制团积极了愿望前天六中六四腾进也不前边让多人心谈六点九米人心七路动口
3: 党中央给特区规制团积极书记习近平给组团开进去共团全球采取了积极多密的三轮运行拖了动画团我先推别那段他提了药膳切盘冷露团正冷也不做盘七夕节跟着南都动画组织团都归组织来团去不写团偏执七路动画的修改过这些的六种六所苦林团偏执点边岸边画的规定动规西南团切不是 这月三年谈前边等委党组议跟古尔瓦座位党中央期母体中央组织促进运动前边规制开进了自从他起初学的组织谈德国组织谈联系具体六种六所丁色谈丁地用化的规定动荡开进系统最低女婿预告
1: 中央组织促进企业来团了，解决了他兄弟胡大姐的财新二位措施，才得二位能别过年。六十的九松了，实际多古的当天，六中六十春节的四股天气他，雷空天气，对对空被用坏了，古的东北偏着我了就坏了，这就很显著一些。第二个呢，别不能去，结合同济局及社区人协调协办了，大王阿爸了，让给给社区春节过久，借用的点不穷了他。 崇明在局人工团长推送了给这几次泥巴娃，所列团结别所在的团别人工推送了给这松沙古巴的一部分。推送了的呢，崇明在局人工团长给这几次泥巴娃他，到我西对面了给这几个人给帕尔桑组参谋的泥巴，到我第帕尔赛他，到我孔明帕尔赛托尼不穷的，崇明在局人工团长给从索他，小学日给给人工出帕尔尼家穷一部分。
4: 结合批准了五年人工特级训练队的新旧文化处一处长选拔和效应期，三里塘图像提醒纪律局自动给人工推送了，给这两国差国家瓦塘，提出新都设备日期扩展，当年重新人工样推送的多呢，给这二三年前吧，给南给冷龙给人工推送了，给这你去在松厂啊跑瓦塘，提给这拍摄了，我在台北马瓦有几句句。 所列团结别所在的团别人工的到阿巴了，得送他推送了木头牌了。提出得送给城西的到也对马了帕尔瓦塘，推送给城西的他来到松巴了七八年帕尔瓦了军都穷极，到送对马了推送了帕尔瓦塘，到底推送给帕尔塞的到科姆里，给今年几次几块的，推送给新都三八地域，孟村文康给吴秀平就是这个给吧文凭去。
1: 团练给出席立交人波塔，推三不人先给国库切入金北黄旗，立立卡级给人工攀女主角了国体投入，根据专用垂线水准塔，根据策划学期落线水准，多岁我团塔，张水立立级给人工得送列，蔡新民这位同列，帕尔贝南巴团员去就业不是。
2: 这个立功呢，别问内去。
3: 当我初步参加今年内送中央铁站部署、中央给作业研究台、职业三年研究的制作前的年度你说资助率、选修正规等系主修级别决定作为建制结果别的，大学我们这个谈，冷素南北团体中国研究的电表处也结清我谈，国内当年新学派选修热度也不减给南北三部我们的参与谁。
2: 他定给决定作为建制结果，全党卡西了也一百的，决定作为卡索斯罗，参加三队选修给六十八趟，再去选修给六十八，重新选修给六十八，过一选修给六十八再行。当我初步参加年各组别建制抽中卡塘部，参加三队的选修了每的研究了给三个别人民北京塔、天津、河北、上海、江苏、浙江。
1: 安徽、广东所辖下的集团和德系建设协议不是。第二个呢，别不能去。该设计局抗生育的训练抗体，四九年，根据冷不三百多给别特巴西别中期三个月别五折送到工作协议不是。中央开了给训练参加西单门的推门而已，冷水普通人参加给结合不了这类这些别决定做了没的。中期三个月不谈，我这别的那我谈。 控制粮食开具这些习俗堂，俺家所讲，得听老者说，结合业主内老者提供的，港内老者各种堂，列列给港内设备等具具体，加起中央起来给巡逻参赛协定面的特色堂部落，西岗苏北堂，列内电送集聚堂，粮食努力了点点，结合给特区开进了相对学校，各自提供所港内各种设备。
2: 我主编过了电影，参加给各部来提炼级别，跟着老领导话接，我们把它签约。这个内控呢，别问内去。采集人中央龙城年轻人级别内控去，各部人顺便给其刚才部队两百零三级，怎么能分别把往松江过去？三站别有不是？三站南，阿克某怎么能分别中国刚才前面说过去，研究了永吉王子的中央龙城年轻人级别内控了王瓦塘。 研究了新的秋千之王于八潭七级，中央龙城年轻人级别内控的龙城年轻人级的得听八万潭。研究了新的秋千准备王七月，中央龙城年轻人级别内控的秋千马托帕的参八潭没给的坑中西去，中国刚才前面说过图，阿克莫怎么能分别针对给内参潭？中央龙城年轻人级别内控的得听全面效果潭，提醒南北坑中给王七的在内潭，六潭没准备针对给七级别民众。
5: 中央龙城年轻人级别内控局王家的松江七小七路当地，只有住宿给铁路跟车，这么大的当地东区人行可以不是。
6: 那么确定的养的你的那种。
4: Dera pekyur ki nokta hundine tu. Tandal hingye ni senshimu dini, kriya lundi ni hun pege tinam ki sengyur nyamta li zesu.
0: Digli gune pibi nesu, nyamti ge so ki shibe lingmyo ki geji nyimuru dinti shubwe, jodun zuwi chivu di, ci ge nin, siuzir ki rinu waru nir yujing. Chegu, nama shibe ki, janyam geche shuri pibi chi, chungma nyamli ki, zidu denbe jungyur nyamto du jibe, jodun zuwi chivu ta. 계급 응급실 학생기 교수 팀에다 토림 지진표 계제 직속기 경고로 와서 지구를 쇼유 중국 초기 팀이 명아라 로제 균도라 비교를 격부로 신유바타 계급 가기 미마기 시디 팀이래 공피 줄리 냠례 꾸비 제기 비교 전부 지진 유비 시베 남아 정신 송종타 점리 시디 공비라 군디 동규 련계 응아르신 지속치라 남타 전부 유지 송유바시 Nido Nizabshi Lidao Jumara, Nyamji Gesso Soxin Tor, Jungu Dunbe Trishula, Jinjik to Mudun Shungne, Lori Dao Jube Tse Juninti, Sibe Lingmuki, Gesi Nimur, Dinki Chiyubri.
2: Digli Kune Biwe Nitsu, Uri Maki Jungya Mukjipu, Tse Junin, Kanti Bundi, Uri Shirkuki Tutu, Tse Juninki, Chuzu Jubduta, Gamma Jungati, Bijingi Tutu, Tse Juzininki, Turin Chuzu Nata, Gamma Jungi Tor, Yiren Akun and Kuki, Mikbe Mangusila, Dundi Da Yuji, Kipta Chiyubri. 俄里耶松部长赫格塞斯希切俊宁俄里马奇宁提公墓了一人阿公能归其各自直接赞美东就行写绝巴士 이런 자제 봉디 진섭에 최준인 이런 기 어리비회 지구 창마를 대공래 아르웨 토네바타 아르웨 똑판댐바 아르웨 자도르른 신시회 렌스 체규 희인시 주요바시 이런 예비회 내수를 신은 카다르기 투미 초보식 최준인 이런 기 더허란 도졸네 총리지와 타 서구기 내법태 최두로 체유바시 신도 총괄의 신은 원바치에는 당딩기 첨지 디에츠 막첨조 규골기 치지기 피림 사슈 진저히 미태를 주도로 체규 마세 제부격지 유바시 어리 중앙 머지부 최주니 내주변에 어리 마키 최군인기 공모 아만 추구투 농기 추세지를 매다 개발 마세 추세티 무투 규미투바 수유 제구 유바시 디니 어리 마키 닌니 두마라 어리 이래라 돈베 가구 각동 가자레 개와 서베 추세라 멘다 개바식시 계지 초전 지속의 총치 도민格塞히 최준인 어리 화르모지 초가기 예담토 놈지 추세라 제구 세파라 괴담 차보다유 퇴진 퇴진베 놈지 추세시라 메쇼와타 초주 주바숨 가손 참여도 교류바시 계지 초전 지속기 퇴진테를 초용내 따제 카세딩세 체규 부규세바시
0: 콘세선 규르니 주쇼케 바산람라 탄 텐제 원제히 리센케 모난케 계산되기라지
5: 메메 다지키 완주 라바라 추기지
6: 메메 부지키 완주 르부 추기지
5: 추추디지키 완주 추주 렘바치
6: 각도 두께 기준이 모치 신세 렘바치
5: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6: 娘州人民之外人民之间的阳城西西色出康西西余体民南用我起米日康的经济也见到推梦古宾的中华米日体索子内色党独秀内色热王内色建议